0: 早晨八点半，为了年少吃过的牛皮，大大欢迎。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走，带你去看沿途的风景。

成最亮的星，是否在你是等太阳升起，还是意外先来临？

있다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한 병,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서운함은 빨리 털어야 마음이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 설렘보다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아이는 새로운 교실과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리 아이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그 불안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잘하길 바라는 마음을 넘어 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부모 스스로의 불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까지. 네,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양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

0: 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에.
3: 네, 그런데 아이는 현재의 감각적 위협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2: 네.
3: 어떤 이야기냐면은 부모의 불안은 아,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 못 사귀면 어떻게 할까? 네,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2: 네.
3: 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공부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전 학교 못 갈 건데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걱정하면서 통제 불능한 그런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2: 네.
3: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저 캐릭터가 3년 후에 어떤 비극을 맞을까 이런 걸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2: 네.
3: 네, 사실 터무니없는 거죠.
2: 그렇죠. 네.
3: 네, 영화 자체가 저게 현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러는 네. 것처럼 부모의 불안은 미래에 관한 불안은 이렇게 좀 너무 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2: 네.
3: 네. 반면 아이는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 생존이 신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 네.
3: 그래서 아이는 오감에 닿는 그런 새 책상에 뭐 낯선 냄새 같은 거나 새 교실 또 새 그 반급에 만나는 새 학생들
2: 네.
3: 그리고 선생님 등 이런 감각적 자극에 대한 생존 본능적 경계를 합니다.
2: 네.
3: 네, 그래서 큰 아이가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나를 흠칫 보기만 해도 금방 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예 겁먹는다고 해요.
2: 네.
3: 그리고 점심 시간에 또 서로의 도시락을 비교할 때도 있고
2: 네,
3: 네 아무튼 눈앞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들리는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이런 경계에서 반응해서 불안을 겪습니다.
2: 네.
3: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소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를 얼마 안 가서 엄마 자꾸 배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2: 네.
3: 네. 그래서 엄마가 왜 며칠 안 갔는데 배 아파하냐.
2: 네.
3: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상담실에 와서 했던 얘기가 네, 굉장히 엄마 걱정하고는 다른 거였는데
2: 네.
3: 새 책상에 앉았더니 앞에 앉은 친구가 자꾸 책상을 뒤로 민대요.
2: 아, 네.
3: 그래서 자기가 덩치는 안 되고 이 친구랑 친하지도 않고
2: 네.
3: 그래서 소심하고 내향적인 애라서 그런 것이 걱정돼서 아. 예, 학교 가는 게 불편해서 배 아프다고 했다고 했어요.
2: 네.
3: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 것 불안은 미래에 관한 멀리를 보고 불안하지만 아이들은 현재를 보고 불안하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2: 네, 그렇군요. 부모님들의 이런 불안들은 그럼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3: 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솔직히 정서적 전념을 일으킵니다.
2: 정서적 전념.
3: 네, 네. 그래서 부모는 정서적 거울이자 환경이 안전한 지표입니다.
2: 네.
3: 그래서 부모님이 미간을 찌푸리거나 한숨 자주 쉬거나 과도한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위험한가? 내 지금 상태가 위험한가? 이렇게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2: 네.
3: 네, 그리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2: 아, 배운다고요?
3: 네, 따라 배웁니다.
2: 네.
3: 그러니까 걱정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나 봐.
2: 아.
3: 네. 그래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불안은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2: 네. 네.
3: 그래서 등굣길에 뭐 친구랑 잘 지내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라는 이런 당부를 자꾸 하면 아이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둘 얹어놓는 행위가 됩니다.
2: 네.
3: 아이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진짜 그런 불안한 감정을 누르고
2: 네.
3: 괜찮은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2: 네.
3: 네, 이래서 아이 내면의 긴장을 오히려 더 유발할 수가 있고 아이는 내가 힘들어하면 우리 엄마는 슬퍼하는구나.
2: 아.
3: 네, 이런 것을

0: 배우면서 오히려 엄마의 정서적 돌봄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감성이 많은 애들은 오히려 자기가 엄마를 배려해서 엄마 괜찮아, 괜찮아, 네,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가면서 친구랑 잘 지내야 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당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아이에게 오히려 예, 가볍게 예, 그런 학교를 갈수 있도록 이런 잔소리는 피하고 아이랑 편안한 얘기에 소통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 그래요. 오히려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
0: 네.
1: 아이에게 더또 불안한 정서를 전달해 줄수
0: 네네,
1: 있으니까
0: 그렇죠.
1: 가벼운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0: 네.
1: 좋겠군요. 네. 그럼 부모가 걱정하는 가상의 문제와 이 불안감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0: 네, 걱정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는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오히려 실행 가능한 과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1: 실행 가능한 과제로
0: 네,
1: 바꾼다.
0: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걱정을 해도 아무런 쓸모없는 걱정.
1: 그렇죠.
0: 네, 그래, 티벳의 속담에 그런 거 같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걱정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행 가능한 걸 찾아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부모의 두 뇌는 자동적으로 미래의 위협을 과장해서 생각하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1: 그렇죠,
0: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야, 너 학교 갔는데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말보다는 첫날 점심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혼자 앉아 있는 친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네, 아주 가볍게. 네, 혹은 야, 선생님이 무서워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은 안 무서운 존재야. 이런 말보다는 선생님께 질문하는 연습을 우리 한번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볼까? 네, 혹은 엄마랑 아이가 역할을 바꿔서 역할 놀이를 통해서 힘을 유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너 학교 가서 가장 무서운 세 가지가 뭐야? 그랬더니 의외로 이 아이가 화장실을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해. 네.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지적하거나 했을 때 내가 제때 답을 못하면 어떡해. 네. 그 다음, 점심시간에 다른 애들은 친구가 다 있는데 나 혼자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너무 좀 당황하죠. 이런 걱정을 한다고 이럴 수 있는데 아이는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걱정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내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한테 아빠가 너를 걱정하는 것도 네가 소중해서요고 네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구나 이렇게 아이의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봐주는 그런 것으로 전환시키면 좋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혹은 선생님이 무서워라고 말할 때 부모님들은 보통 달래거나 야단치기 바쁘지
0: 네네.
1: 않습니까? 이말 속에 감추어진 아이의 진짜 수요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지금 학교 가기 싫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런 속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더 갈등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선생님이 무서워 이렇게 말할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가 아이를 달래거나 야, 너 오늘 학교 잘 갔다 오면 이번 한주 동안 잘 가면 엄마가 주말에 어떻게 해줄게.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야단치기에 바쁩니다. 학교 안 가고 뭐가 될래?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야단치기에 바쁜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나를 이해해달라는 신호이자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있어. 나좀 봐줘.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야, 공부 니만 힘드니? 엄마도 다 그렇게 다녔고, 지금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힘든데 다니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 감정은 틀렸나 봐.

0: 보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아이의 마음의 욕구는 해결책이 아닌 첫째 공감을 원합니다.
1: 아, 공감을.
0: 학교 가기 싫구나. 엄마도 새 직장 가기 전날 그런 적이 있었어. 어떤 점이 가기 싫은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말 속에는 내 감정을 인정받고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나 이런 감정 좀 알아봐주고 내 고민 함께 해줘요. 이런 아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섭다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이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실 때 심장이 쿵쾅거려요. 제가 틀리면 혼날까 봐 두려워요. 이런 공포가 대체적으로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 저희 어릴 적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서 엄마랑 함께 조금 더 나눠보면서 결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의 속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정서를 번역해주는 번역가가 됐을 때 아이도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아마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긴장하고 또 두려워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또 새로움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아이들의 상태도 많이 다를 것 같는데요. 이 적응을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0: 결정적 차이는 낯선 자극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따라서 다릅니다.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와, 내가 좀 탐험해볼 대상이네? 이런 호기심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자극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낯선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의 새로운 규칙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일 거야.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뇌에는 편도체가 공포 중추처럼 활성화돼서 작은 변화도 엄청 큰 위험으로 커지게 합니다. 느낌을.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자극이 와야 되는데, 얘네한테는 모든 자극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험으로 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수업 발표할 때한 학생은 선생님 목소리가 커서 너무 놀랐지만 저분이 목청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똑같이 한 반인데
1: 학생들도 이직을 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면 그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 뭐 아이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만, 만약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면,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0: 부모님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위험할 때 제일 필요한 게 피난처고 도피처고 안식처죠.
1: 그렇죠,
0: 그래서 안전기지 역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때 학교를 가는 물리적 지도도 함께 그려보고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내향성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화장실 위치도 그림으로 함께 그리고 그리고 또 혹시나 너가 아플까 봐 걱정이 되면 뭐 보건실 위치도 함께 학교 내에 그런 지도를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좋은 방법은 아이의 가방 안에 특히 저급학년, 1, 2, 3학년, 저학교 금방 붙은 아이들에게는 가방 안에 가족 사진을 작은 걸, 미니를, 스티커 사진이라도 챙겨서 열쇠고리처럼 넣어주면 좋습니다.
1: 그래요.
0: 그랬을 때 아이들은 안전한
1: 그래요.
0: 그리고 아이가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네 반에 애들 가면 어떤 냄새가 나? 데려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1: 네.
0: 지나가는 긴장이란 거는 학교 가기 전에 불안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1: 네.
0: 수업하다 보면은 또 괜찮아지고 네, 학교 끝난 후에는 놀이에 집중도 할 수 있고
1: 네.
0: 예,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증상이 감소되는데 2, 3

0: 반주 안에 감소, 자연 감소되면 이거는 지나가는 긴장입니다. 2, 3주 안에.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4주 이상 연속 지속되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일상 기능이 붕괴되고 사회적 위축이 심해질 때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위축이 심해지거나 잠, 수면이나 식사 패턴에도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적응 못하는 애들이 밤에 야뇨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실수하는 애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신체 증상이 등교 요일과 정확히 일치해서 주말엔 멀쩡할 때.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회피 행동을 해서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 거부를 하거나 그 10분 동안 휴식 시간 있죠. 휴식 시간에 운동장에 가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4주 이상 연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아이가 등교만 하면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할 신체적 문제인지 아니면 집에서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심리적 신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0: 좀 시간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배 아파서 갔는데 배를 검사했더니 정상이고,
1: 그렇죠.
0: 어떤 애들은 또 자기가 심장이 아프대요. 숨이 안 올라오는데. 근데 심장 검사를 하면 또 정상입니다. 그리고 머리 검사를 하는 경우도 특히 고중학생들은 머리 아프다는 학생이 엄청 많아요.
1: 머리 아파요.
0: 그래서 병원에 가서 머리에 MRI나 CT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때다 이롭다는데 얘는 왜 이럽니까? 얘가 꾀병하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1: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0: 꼭 심리과를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엄마가 아이의 배앓이로 병원 세 군데를 돌았습니다. 근데 다 이상이 없다 하더래요. 상담 결과는 이 아이가 체육 시간에 줄뛰기를 했는데 줄뛰기를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서 놀림을 받았대요. 근데 그 후로 체육 시간만 되면 긴장이 오는
1: 긴장하는
0: 겁니다.
1: 거죠.
0: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을 지금 잘 친하지 않는데 놀림까지 받으면 자기
1: 그렇죠.
0: 이미지가 걱정이 되면서 이런 것을 감정 신체화라고 말합니다. 감정 때문에 신체 반응이 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학적으로는 이때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가 아이한테 너의 배는 의학적으로는 안전하대. 병원에 가 검사했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안전하대. 그런데 마음이 긴장되면 배가 반응할 수 있대. 그래서 마음이 긴장한 것 때문에 너가 지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래. 지금 어떤 걱정하고 있는지 엄마와 이야기 해보고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볼까?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아이의 불안을 해소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친구 사귀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따로 있을까요?
0: 의외로 이렇게 좀 수줍음이 많은 애들이 꽤 됩니다. 친구 사귀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이럴 때 효과적인 방법은 압박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캐릭터 같은 그런 필통을 가져가게 해주거나 그런 것을 입고, 옷이나 이런 것을 입고 가게 해주면 아이들은 신기하면은 저급한 애들은 다 와서 말 걸잖아요.
1: 그렇죠. 관심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야, 누구처럼 친구 좀 많이 사귀어야지. 비교하지 마셔야
1: 비교하지
0: 합니다.
1: 말고요.
0: 그리고 오히려, 야, 너는 너네 반에 어떤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 이런 질문이 아이의 마음을 좀더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 사귀기는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이며 아이의 사회적 자존감은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명이 가벼운 그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보다 힘이 더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속도를 천천히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고 친구는 의미

0: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야.
1: 네. 네.
0: 꼭 있어야 되는 의무는 한 명과 눈을 딱 3초 마주 보는 것은 어때? 3초는 볼 수 있잖아요. 네. 1, 2, 3 하면 끝나는데.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서 그런 느리게 친구 찾기에서 친구를 이렇게 만나 천천히 만나는 거가
1: 네.
0: 꼭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친구는 천천히 다가가도 네. 된다는 것을 아이한테 정말 여유 있게
1: 네.
0: 예,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해줘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관계의 양보다는 관계의 질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의 사회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를 이야기해주고 진짜 친구가 네, 그냥 한 명이어도 네 인생은 성공이다. 이걸 강조해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친구 사귀기에 급급해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불합리한 요구도 들어주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0: 네.
1: 부모가 알려줘야 하는 친구 사귈
0: 싶지? 그러면 거절을부터 배워야 돼. 알려줘야 됩니다.
1: 거절하는 방법.
0: 네. 네. 그래서 숙제를 또 학교 다닌 애들 보면 어떤 애들이 숙제를 베끼자고 한대요.
1: 아,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럴 때 또 아이가 당당. 그래서 누군가 너를 그렇게 그냥 가치 없이
1: 네.
0: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학기 새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아이와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0: 아이들한테 정답을 주기보다는 네,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열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질문들을 좋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주시는 것이 네, 오히려 더 좋은 네,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또 새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어찌 보면 부모님이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0: 네.
1: 네. 부모님이 옆에서 많은 힘이 또 돼줘야겠네요.
0: 네.
1: 네. 그래요. 오늘들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각자의 속도로 나아가길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율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천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1: Gloomy Sunday when shadows are spinning.
0: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외과 의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추리와 수사가 펼쳐집니다.

0: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 해제를 누르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다.
1: 준호가 가져가라던 선물이 저 칼 아닌가요?
2: 제가 산 거예요.
1: 여자분이 룡이 새겨진 걸 샀어요? 봉황이 아니고?
2: 살 수도 있잖아요.
1: 증거인멸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2: 협박이에요?
1: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로나 씨는 큰 실수를 했어요. 응당 버렸어야 했는데 누구도 모르게 칼을 깨끗하게 씻어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 뭘 씻었다고 그래요?
1: 칼에 묻은 피를요. 루미놀 반응이라고 알아요?
2: 루미놀?
1: 혈흔과 반응하면 푸른색 빛을 나타내는 화학 물질이죠. 혈장 단백질은 점성이 아주 높은 건 알고 있겠죠. 한번 묻은 피 흔적은 세척제로 씻는다 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어요. 실험실에서 쓰는 수산화 나트륨도 지우지 못해요. 몇만 배 이상으로 희석시켜도 검출이 가능하거든요. 루미놀을 저 칼에 부린다면 어떤 색상이 나타날까요? 혈흔을 찾아내면 유전자 검사도 가능해요.
3: 루나는 스티븐 호킹이 이 병으로 죽었대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사진 속 야구선수 있잖아요. 그도 똑같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일명 루게릭병이라고 한대요.
1: 그래?
3: 걸린 지 1년 정도 되면 전신으로 확산되어 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다녀야 해요. 스티븐 호킹처럼 온몸이 빨래를 짜듯이 오그라들면서 쪼글쪼글해져요. 관건은 초기 증상이에요.
1: 어떤데?
3: 보통 반년 좌우인데 근육 경련이 일어나요. 다리에 쥐가 올라온다거나 어깨에 문제가 생겨 팔을 들지 못한다거나 또 양손에 힘이 빠져 가벼운 물건도 못 든다네요. 심지어 병마개도 따지 못한대요. 윤희가 그랬죠. 준호가 병마개를 안 따줬다고. 커피잔도 깼다고.
1: 그래.
3: 초기 증상들을 고려해보면 우린 대담하게 한 가지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어요. 바로 준호도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1: 아마도...
3: 얼마나 허무할까요? 살아있는 자체만으로 기진맥진하는 병인데 아직까지 발병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그렇다 할 치료 방법도 없대요.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1: 그래서...
3: 그니까 내 말은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무의미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겠죠. 자살을 타살로 꾸몄을 수도 있고 상처 자국도 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칼에 정확히 우간정맥을 찔렀잖아요. 우연일까요? 매일이다시피 외과 수술을 하는 준호한테 그 위치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태민이가 갖다 준 칼을 쓰지 않은 건 지문을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날이 무드렸

0: 없다는 핑계로 칼을 갖다 달라고 부탁한 것도 그것 때문이죠. 거기에 방울도마도를 썰어 먹는 건 윤희의 식습관이라 하면 자신이 주방에서 칼질하고 있는 모습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일 테고, 또한 태민의 이심을 최대한 줄일 수도 있었죠. 칼을 과일 그릇 옆에 놓는 것도, 태민이를 그 테이블에 안내한 것도 사전에 다 계산된 것일지도 몰라요.
1: 그럼 요니는 왜 불렀어?
0: 처음에는 그래도 대화를 시도했겠죠. 근데 윤희가 화나서 가버릴 줄이야. 처음부터 태민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에 밖에도 따라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나오면 카메라에 찍히잖아요. 태민이가 현장을 떠날 당시 준호가 살아있었다는 것이 발각되죠. 태민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술대로 준호는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태민이는 단지 놀라서 달아났어요. 당황한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는 바람에 우린 그가 허둥대는 것을 보고 준호를 죽였다고 잘못 판단했죠. 그 당시 준호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1: 여기서 낚였군.
0: 바로 시간차를 이용했어요. 현상으로 진실을 덮었고 수사 방향도 바꾸어 놓았어요. 문제는 칼이에요. 타살로 꾸미자면 그 칼을 어떡하나 처리해야 돼요. 하지만 그러자면 우선 먼저 자살을 해야죠. 칼에 찔린 상태로 주도 면밀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의식도 어느 정도 희미해졌는데 때문에 본인이 버렸을 가능성이 적어요. 그럼 누가 버렸을까요? 신고를 받고 구급차와 경찰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에 들어간 사람은 루나밖에 없어요.
1: 역시 소문대로군.
0: 이제 칼만 찾으면 돼요. 우리 가정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꼭 그 칼을 찾아내야 해요. 아, 왜 이렇게 흥분되죠?
1: 흥분?
0: 안 기뻐요? 마지막 퍼즐만 남았어요.
1: 윤희가 알면 기쁠까?
0: 그걸 토론할 새 없어요. 저 지금 루나 집으로 이동 중이에요. 빨리 움직이세요. 먼저 도착하면 집부터 수색해요.
1: 수색 영장이 없는데.
0: 저한테 있어요. 금방 발급받았어요.
1: 또 절차대로군.
0: 빈틈이 없어야죠.
1: 틈은 항상 있는 법이야.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0: 무슨 말씀이세요?
2: 진우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다가가 손등으로 카텐을 약간 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루나 씨,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루나는 두 손으로 숙인 머리를 감싸주며 아래 입술을 깨물었다.
3: 그니까 준호가 부탁을 했어요. 태민이가 요리를 가만 놔둘 것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지켜주고 싶지만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싫다고 했죠.
2: 결국 도우기로 한 거예요.
3: 준호가 불쌍했어요.
2: 루나 씨는 신경 내과니까 준호병을 알고 있었지요.
3: 지독한 병이죠. 주로 운동신경을 침범하는데 나중에는 호흡 신경마비도 와요. 크게 진행성 근위축종과 진행성 연소마비로 나뉘어요. 전자는 오래 살지만 후자는 1년 내지 3년 사이에 대부분 죽어요. 주로는 후자였고.
2: 약도 없어요?
3: 약은 있지만 완화작용밖에 못해요. 리루텍이라고 국제상에서 인정하고 유일하게 FDA를 통과한 약이죠.
2: 안타깝군요.
3: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요니를 그날 나보고 저녁 6시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와 무엇을 보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저 칼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2: 가방 안에 넣었죠.
3: 어떻게?
2: 병원 대기실에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쇼퍼백만은 꼭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누가 가져가기라도 할까봐 긴장했던지 일어나다 바닥에 떨궜고 제가 주워줬죠. 생각보다 좀 무거웠거든요. 왜 버리지 않았어요?
3: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칼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2: 아직도 사랑해요?
3: 모르겠어요. 묻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2: 나와 길을 건너려고 십자로를 마주에 섰다.

신호등 표시판에서 줄어드는 숫자를 지켜보며 그는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어 안쪽 주머니에 야무진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길 맞은편에 쓰레기통을 힐끔 보았다. 준수는 어디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진우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 바람이 솔솔 불어 답답한 실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집을 떠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실내에서 업무를 하거나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면 벽 안에 갇힌 듯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 그럴 때마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일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곁에서 풀밭에 앉아 돌과 꽃을 만지며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곁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업무와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좀처럼 이런 편안함을 느낄 틈이 없는데 이렇게 밖에 몸을 뉘고 자연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나가 눕다입니다. 일정한 자리에 나가 눕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눕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공간을 이동해 새 자리에 눕는다는 움직임까지 담고 있어 훨씬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가 눕다에는 또 못하겠다고 버티어 나서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단순한 몸의 행동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묘사하는 뜻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나서거나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단념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몰려와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밤낮 없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끝내보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준비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았고 생각밖의 상황까지 생기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버렸습니다. 마음은 붙잡고 싶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았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마음속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억지로 힘들게 버티기보다는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나가 눕듯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 멈춰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일의 부담을 일단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나가 눕다는 하나의 단어로 몸의 가벼운 행동과 마음의 무거운 단념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벼운 휴식의 모습부터 힘든 상황을 포기하는 사람의 심기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표현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명 주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과 이집트에 대해 국빈 방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0: 8월 30일 오후 습금명 주석이 전용기로 비슈케크에 도착했습니다.
1: 습금명 주석이 기르기즈스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0: 평화권인 습금평이 조하는 정고 다국어판이 상해협력기구 국가주류 매체에서 방송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습금명 국가주석이 8월 30일 오전 전용기로 북경을 떠나 비쇼케크로 향발했습니다. 습금명 주석은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습금명 주석 부인 백려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책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이 수행합니다.

0: 있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후 전용기로 비슈케크에 도착해 키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키르기즈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습금평 주석과 부인 팽리원이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자파로프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열렬하게 맞이했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팽리원 여사에게 꽃을 선사했습니다. 현지 여성 청년들이 습금평 주석 부부에게 전통빵 꿀을 선사하고 전통대의로 가장 존경한 손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장대가 붉은 룽단 량켄의 도래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현지 전통악기 공연과 보라매, 사냥개, 전통 무사대렬, 기마대, 천막집 등 문화 전시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현지 청소년들이 중국 가요를 열창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서면 연설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자파로프 대통령과 키르기즈스탄 인민에게 따뜻한 무당과 양호한 축원을 전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양국의 전통 친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우뚝 솟은 천사는 양국 이민의 천연을 뛰어넘는 친선 교류사를 입증한다고 표했습니다. 수교 34년 동안 양국 관계는 국제 풍운의 복잡단한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했으며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년간 상무협력은 급속한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상무무역과 인적 왕래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실제적인 호혜협력 성과가 양국 이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주게 했습니다. 방문 기간 나는 자파로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 그리고 제 분야 협력과 공동 관심하는 국제문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것입니다. 상해협력기구 비슈케크 정상회에 참석해 각 측과 함께 상해협력기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제기, 왕리 등 수행인원들도 같은 비행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주재 중국 대사 류광평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0: 습금명 국가주석과 부인 팽려원이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저녁 초청에 응해 키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바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갖고 친선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했습니다.
1: 습금평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에 참석하고 키르기즈스탄 국빈 방문을 진행할 즈음에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중국 중앙방송 총국이 제작한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 방송 개시 행사가 키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이 축하산을 보내 방송 개시를 축하했습니다.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글 그리고 담화에서 인용한 중국 고전 경전 명구를 정성껏 선정해 습금평 주석의 탁월한 정치지혜, 깊은 철학 수양과 광활한 인문 정감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시청자들이 국정 운영에 관한 습금평 주석의 지혜를 료해하도록 사상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 중국 지혜를 깊이 있게 료해하고 중국 정신을 더 잘 느끼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각계 저명 인사를 비롯해 귀빈 1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습금평 주석의 철학 사상을 소개한 관련 프로는 생동한 랜선으로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이 기여한 귀중한 경험을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언론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인민들 사이 친선을 한층 더 증진하며 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오늘부터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이 키르기스탄 국가방송국, 벨라루시 국가정보통신텔레비전방송국, 평화국제방송, 벨라루시 지사, 인도 힌디어 뉴스방송, 인도 실시간 뉴스,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송종합체, 카자흐스탄 바하르 텔레비전 방송국, 파키스탄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대아시아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하바롭스크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신문, 타지키스탄 자훈나무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타지키스탄 사피나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타지키스탄 시나모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우즈베키스탄 국가 방송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통신사 등 상해 협력기구 회원국 주류 매체에서 방송되었습니다.
0: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신규 예상 투자 기업은 동기 대비 7% 쪽장족 자치구는 16.6%, 길림성은 12.0%입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 최범 교수는 연내에서 변경 그리고 내륙 개방까지 모두 힘을 방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 회랑의 중요 건설 지역인 흥룡 강성과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서부 육해 신통도의 동남아 대상 창구인 해남과 광산은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자 내원국을 보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의 중국 내 신설 기업이 전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아랍 국가, 아프리카 연맹 국가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신규 기업은 11,000개소에 달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 소비시장이 애자 유치의 새로운 방향으로 떠올랐습니다. 올 상반기 보건, 사회사업, 도매와 소매업, 숙박과 여식업 분야의 신규 예상 투자 기업 증가율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애자에 대한 중국 시장의 매력은 꾸준히 향상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전국은 앞으로 예상 투자 분야에 대한 시장 감독 관리 계약을 부단히 심화하고 시장 접근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등록 편의 수준을 계속 제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법에 따라 예상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마련해 더 많은 예상 투자 기업이 중국에 뿌리 내리고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변경에 위치한 국도의 관통과 승격 개조를 추진해 국경 G219, G331 륭도 전략 골간 통로와 연해 G228 골간 통로를 전면 개통하고 황금 대외환을 구축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G219, G331 변경 국도와 G228 연해 국도 3개 골간 통로를 전면 관통시킵니다. 세 갈래 국도의 총 길이는 27,000km 지구 적도 둘레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교통운수부 종합기획사 오지화 부사장은 변경 지역을 아우르고 바다를 연결하는 구도는 황금 대외환의 가장 본질적인 교통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지화 부사장은 관련 도로망은 기존의 변경 연해 도로가 서로 떨어져 있고 대부분 말단에 위치한 구도를 탑하고 100여 개의 륭로 통상구와 주요 연해 항만을 연결시켜 변경 연해 도로망을 일방적인 말단에서 수단 네트워크로 승격시키고 국경 연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교통발전연구원 리홍창 연구원은 황금 대외환이 준공되면 우리나라 변경 지역 동부 연해 광역 도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골격 통로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홍창 연구원은 문화관광 통로의 성격을 지닌 이 통로는 자원개발 통로이자 국경을 수호하는 통로이기도 하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발전과 수출입 무역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재해구조와 국경순찰, 물자지원을 위한 생명통로 역할도 발휘할 것입니다. 황금대외환은 분산된 국경통상구를 연결해 물류비용을 가열층 낮추고 인력과 자본, 무역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통로는 종합적 전략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8월 30일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 산사태 재해구조의 5일째입니다. 기롱 동상구에서 국경 검문소와 인접한 첫 비상기지국이 개통되어 사용에 투입되었고 구조도로 복구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질재해 지속적인 영향으로 핵심 구조 구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도로 통행이 제한되어 일선 구조와 수색, 재해 상황 조사, 재해 후 처리 작업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0: 긴급 구조와 수습, 잠재 위험 관리, 재후 방역 등 업무가 전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소장자치구 통신관리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기롱통상구에서 국경 검문서와 인접한 첫 비상기지국이 8월 30일 개통되어 사용이 투입됐습니다. 통신복구 인력은 신설된 기지국을 통해 통상구에 있는 구조대원들과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조도로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으며 비상통신보장 인력이 통신보장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선 지휘와 배치, 구조작업, 데이터 정보의 실시간 회신 보고 등 통신 수요 보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30일 저녁 8시 37분 기준 서장 내 통신업체는 기지국 1개를 복구하고 9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중 기롱현에서 기롱진 방향으로 2개, 기롱진에서 기롱통상구 방향으로 7개 기지국이 신설됐습니다.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 현장의 최신 관측 결과 앞서 산사태로 형성된 신규 자연댐이 자연스럽게 원류하면서 기본적인 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색구조와 구호 등 재반사업도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부 위험부담관측 화재종합예방관리소 왕송대 부서장은 다음 단계에서도 산사태 최적지역에 대한 관측 빈도를 계속 늘려 관측과 조기 경보 안내를 더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롱통상구로 통하는 G216 국도의 피해 구간 복구 작업은 8월 30일에도 계속 추진됐습니다. 구조 인력은 산사태로 유실된 도로 기반 매립,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상류 자연댐의 수위와 변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로 복구에 안전하고 줄 수 있는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공정구조 현장 지휘조 오흠 조장은 도로 기반이 완전히 유실되었기 때문에 새로 매립한 기반을 강철 망상 돌망태로 보강 보호해 갓 복구된 도로가 다시 하천의 침식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기롱통상구 국경 검문소 구역까지는 약 1.25km가 남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력을 투입하여 관련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관건적 통로를 조속히 개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8월 30일 오전 무장경찰 제2기동총대 모 지대의 전문 구조 역량이 기롱통상구 산사태 재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통로를 긴급 복구했습니다. 무장경찰 제2기동총대 모 지대 리영기 씨는 대형 궤도 굴삭기 두 대를 동원해 지방도로국과의 협력으로 산사태 퇴적물을 정대하고 로도 두 대를 동원하여 퇴적물 양측 진입로에서 진흙과 토석 등을 정리하며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우의 영향으로 8월 30일 기롱현 경내 잠보강의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 도로 복구 작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장군구 모 육군 항공대단은 다시 세 차례 걸쳐 헬기 세 편을 기롱 통상구 핵심 구역에 투입하여 립체식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비행편대는 전문 구조 인력 70여 명을 성공적으로 수송하고 물자 400여 킬로그램을 공수했습니다. 서장군구 모 육군 항공여단 조종사 진희 씨는 임무 항로는 산골짜기 위치하여 중심이 비교적 크고 기류도 불등하고 있습니다. 재해 후 2차 위험 예방 통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8월 30일 서장군구 총병원 서장군구 보장부 모대대 질병통제센터는 방역 검엄, 응급 구조 등 의료 방역 핵심 인력을 차출하여 의료 방역 분대를 구성했습니다. 의료 방역 분대는
1: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이 가을 학기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각 지는 개학 첫 수업을 정성껏 마련해 학생들이 보다 충만한 정신 상태로 새 학기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산서성 삭주시의 여러 중학교와 소학교는 우옥정신전시관에서 개학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교원들은 우옥 사람들이 대대손손 사막 퇴치와 식수소림, 생태 환경을 개선해온 험난한 대상을 돌아봤습니다. 한은영 학생은 예전에 이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살리려면 특히 어려웠지만 우옥 사람들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자는 정신을

견제했다며 앞으로 이런 끊기를 배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삭주시 우옥현 신성진 명덕 완전소학교의 조서방 교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 교실 수업보다 훨씬 생동하다며 개학처 수업의 교육 성과를 교실로 옮겨 학생들이 원대한 리상을 품고 새 학기 첫 단초를 잘 채우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백은 씨의 현영현 홍군 현영회사 유석지 해설사는 백은 씨 경태현 제2중학교를 찾아 고중 1학년 신입생들에게 장정 홍색 운하를 주제를 둘러싸고 생동한 사상정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갓 고중에 입학한 리우선 학생은 이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우선 학생은 해설사가 들려준 생동한 이야기를 통해 혁명선열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리며 싸운 위대한 정신을 진정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공안, 사법 등 부문은 법치 안전 첫 수업을 학생들에게 선사해 학생들이 행위 최저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자기 보호와 자기 구조 능력을 증강하도록 했습니다. 산동성 제남시 경산소학교 6학년 학생들은 예능 창작 프로 과학 창조의 꿈으로 새로우성 개척 가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각 반급에서 마련한 과학기술 주제 사회 실전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6학년 2반 장선찬 학생은 행사에 관한 견문을 개학처 수업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려다고 말했습니다. 장선찬 학생은 로봇이 자동으로 공과 목과 종자를 정확하게 입구하고 출고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면서 흥미장강으로 수학교 계석 분교의 신입생들은 무한 5억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정금아 김성기였습니다.

오늘은 상해 협력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 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설 25년을 맞은 상해 협력기구는 6개 창립 회원국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광활하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종합적 지역 협력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상해 협력기구의 생명력은 단순히 규모의 확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정치나 진영 대결과는 다른 협력 논리에 기인합니다. 바로 상해 정신을 가치 기반으로 삼아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의, 문명 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추구를 견지한 것입니다. 국제 질서의 대표성 부족, 발전 격차, 이중 기준에 직면하여 상해 협력 기구는 협의 일치, 제3자를 대상하지 않고 각국 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글로벌 남방이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모색하는 데 최적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해협력기구는 안전협력의 표본입니다. 상해협력기구는 군사동맹과 그룹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안전관을 창도합니다. 반테러, 반극단주의, 초국경 범죄, 마약 퇴치, 사이버 안전 등 공동의 위협을 둘러싸고 회원국은 안정적인 조정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2026년 비슈케크 안전회의는 지정학적 충돌,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중점 이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안전은 소수 국가의 절대 안보 우에 구축될 수 없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상해협력기구는 정치적 상호신뢰와 글로벌 관리 협력의 표본입니다. 회원국의 국가 상황, 제도, 문화적 차이는 매우 뚜렷하지만 상해협력기구는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평등을 견지하며 협의 일치를 통해

통해 이사 결정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이질적 요소는 수용화되어 공통점을 찾는 제도적 회복력은 다양성이 다사 협력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상해 협력기구 플랫폼은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에 대한 공통된 요구를 모으고 국제 규범이 주권 평등, 발전권, 발전 도상국의 대표성을 더 중시하도록 추진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셋째, 상해협력기구는 실무협력의 표본입니다. 기구 구도 내에서 경제무역, 투자, 상호연결과 소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해협력기구 실업과 연회 리사회 회의는 무역, 투자, 산업협력 심화를 강조했으며 에너지장관회의는 에너지안전, 에너지효율, 공정한 전환과 재생가능 에너지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모델의 중요한 가치는 발전을 이제 중심에 놓고 기반시설 연결, 산업협력, 역량 건설을 통해 각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문과 친환경 협력 또한 상해협력기구 다자주의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문명대화, 교육, 청년, 미디어, 싱크탱크 등 기세가 꾸준히 풍부해지면서 문명 다양성을 이념해서 사회적 교류 네트워크로 전환시켰습니다. 동시 회원국은 기후적응, 생물 다양성, 저탄소 경제, 폐기물 관리, 대기 오염, 빙하수자원 보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 도상국이 친환경 전환과 발전 수요를 조율하는 협력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다가오는 비슈케크 정상회를 전망해보면 글로벌 남방의 표본으로서의 상해협력기구는 세 가지 새로운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재 현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회원국 확대 이후 기구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협력 이제가 보다 종합적으로 발전하여 전통 안전에서 에너지 전환, 디지털 관리, 친환경 발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셋째,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등 개방형 협력 형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회원국 협력과 더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동반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25년의 실천이 보여주다시피 상해협력기구에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점은 특정한 고정제도 모델이 아니라 차이를 처리하고 공감대를 응집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으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식 형태로 진영을 나누지 않고 강약으로 발언권을 결정하지 않으며 배타적 동맹으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협의를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고 발전으로 평화의 토대를 다지며 포용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슈케크 정상회의가 이러한 원칙들을 보다 효율적인 기세,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보다 개방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해협력기구는 글로벌 남방국가들의 국제질서 재편성에 참여하는 데 더 시범적 의미를 지닌 다자주의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해협력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기르기즈스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랄트볼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분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은 철옹성 같더라 7번째 부분입니다.
1: 우후는 줄곧 국가 이익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안위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도가 현인은 수천 명 반군이 란을 일으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며 마구략패했기에 누구도 감히 그곳에 가서 관리로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떤 이가 우후를 조가현 현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친구가 걱정하며 이 시기에 가는 것은 너무 불길하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에 우후는 두려운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쉬운 길만 찾지 않고 어려움을 회피하자는 것이 저희의 본분입니다. 엉킨 뿌리나 가지를 만나지 않고서야 어찌 날카로운 칼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후는 조가에 도착하자 곧 대응책을 세워 수백 명 반군의 목을 베고 신속히 국면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후 우후는 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관직이 사려 교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후는 관료들을 고발하거나 조정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차례 기득 세력을 경로시켰습니다. 때문에 그는 평생 9번이나 기소당했고 3차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원칙을 견지했고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쉬운 길만 찾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는 자가 진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인물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쉬운 길만 찾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도 해야 하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단히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내외 대세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우환의식을 증강하며 전진의 길에서 부딪힌 각종 위험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소하며 위기 속에서 새 기회를 육성하고 변국 속에서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2: 강진 교수님의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까요?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청 총서기는 외부의 안전과 내부의 안전, 국토 안전과 국민 안전, 전통 안전과 비전통 안전, 자체 안전과 공동 안전을 총괄하고 국가 안보 수호와 구축을 총괄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기층 토대를 굳게 다지고 글로벌 안보 관리 기제 참여를 보완하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해 새 안보 구도로 새 발전 구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안보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율이 높고 권위적인 국가 안보 지도 체제를 보완하고 국가 안보 법치 체계, 전략 체계, 정책 체계, 위험 부담 관측 경고 체계, 국가 응급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전역이 연동하고 입체적이고 효율이 높은 국가 안보 방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안보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권 안전과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식량, 에너지 자원, 중요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을 확보하며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 대표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공중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재해, 예방유수를 견제하고 공중안전체계를 보완하며 재해 방지와 감소, 구조, 급박하고 어려우며 위험하고 중대한 돌발적인 공중사건에 대한 처리 보상 능력을 제고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 업무를 잘하려면 인민의 긴밀히 의지해야 합니다. 억만 민족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만이 그 무엇으로도 타승할 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절대 단순한 국가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 수호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역할에 대해 저는 클라우드에 있는 관중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요?
0: 지금까지 개별특별프로그램 병우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기르기즈스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박수근팀 수석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비쇼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과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좋은 이웃,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동반자, 서로 성취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최근 년간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은 상부상조와 호혜상생의 정신에 따라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설린 친선, 공유와 번영의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습근평 수석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회담을 3차 진행하고 상호 신뢰의 실무 관계와 개인 우위를 맺고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놓였습니다. 설린 친선은 나라의 복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상해 협력기구 전진 정상회의에서 자파로프 대통령은 중국 고전을 인용해 기르기스스탄의 가장 귀중한 우세가 바로 중국과 이웃한 것이라며 양국 간 유구한 이웃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교 34년간 국제 풍운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 평등 협력, 호혜 상생의 신형 국가 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평온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 친선 대응을 통해 축적한 깊은 우정과 양국 정부와 인민 간의 시종일관한 상호 존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중국 기르기스스탄 관계가 반석처럼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치적 상호 신뢰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함께 지낼 때 신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기득기지 수단이 자국 국정에 올리는 발전 도로를 선택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력도 기르기즈 수단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기르기즈 수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대만과 신강, 소장과 향항 등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양국은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조치로 확고하게 지지함으로써 설린 친선, 상호 성취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상무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관건은 리익 융합을 실현하고 양국 인민이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즈 수단은 발전과 번영의 동행자이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스근평 수석은 쌍방은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하며 개척 진취하면서 신무협력이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중국은 기르기즈 수단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최대 투자 원천국입니다. 양측의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미 풍성한 열매를 안아왔습니다.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발스코른, 배체리 구간 도로 등 프로젝트는 양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하주 1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중국이 지원해 건설한 관계시스템 개조 공사 등 프로젝트는 기르기즈스탄 현지 민중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에서 생산한 꿀과 과일 등 녹색 양질 농산물은 중국 군중의 식탁에 이채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녹색 광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과정에 쌍방의 발전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즈스탄이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과정에 민생과 장원한 리익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는 양국 국민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는 실질적 성과로 전환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면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르기즈스탄은 2030년 국가발전 요강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발전 전략을 접목하고 발전과 진영을 공동 도모하는 것은 전망이 공허합니다. 양국은 계속해서 상호 존중, 상호 지지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호혜 협력을 확대하고 세대 간의 진선을 전승하는 한편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를 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아이슬란드가 일전에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기 위한 전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동맹 가입 이제가 위해서 아이슬란드 정치 이제에 오르고 투표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북대서양 중부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40여만 명입니다. 2024년 12월 크리스테론 프로스타도티르를 총리로 하는 아이슬란드 현 정부가 취임했습니다. 취임 때 현 정부는 최근 연간 아이슬란드 정계의 친유럽 동맹 세력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가입이 당시 경제 침체로 인해 유럽

0: 아이슬란드는 국제구도의 변화에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 관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조사업체인 갤럽이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 중 51.6%가 협상 재개를 반대하고 48.4%는 찬성했습니다. 어업과 농업은 이번 전인 투표 토론에서 가장 민감한 화제이기도 합니다. 관련 논안은 주로 자연자원 통제권, 식량 안보, 그리고 유럽동맹 어업 농업 정책이 아이슬란드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집중됐습니다. 유럽동맹은 이미 일정한 협상 공간을 내놓았습니다. 유럽동맹 화학원 담당위원 마르타 고스는 아이슬란드의 농업과 어업에 대해 창조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민 투표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유럽 동맹에 통보하고 협상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관련 협상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자가 우세면 아이슬란드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동맹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럽 경제구역과 쉥겐 기재를 통해 유지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인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용정시에서 난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대상 기획, 혁신 주체 육성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고 세 가지 조치를 병행하면서 과학기술 혁신과 기업, 향진 발전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초점을 맞춰 혁신 역량 버팀목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용정시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초 버팀목으로 삼고 과학기술이 향촌지능의 조력, 과학기술이 기업의 혁신 발전을 돕는 주요한 목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과학기술 특파원이 향촌 활동에 대한 봉사를 깊이 전개했습니다. 15명의 세계구역 과학기술 인재와 30명의 과학기술 특파원에 의거해 과학기술 교육 및 기술 지도 사업을 펼쳤습니다. 집중 기술 강습회, 현장 기술 지도 등을 통해 36개 마을의 재배와 사육에 관련된 기술 지도와 자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전문 인재가 기업에 심입해 봉사하는 사업을 힘껏 추진했습니다. 과학기술 대상 선도에 초점을 맞춰 혁신 버팀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대상 육성을 기업 혁신 추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기업의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혁신, 성과 전환을 추진해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도왔습니다. 과학기술 대상을 알심드려 기획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명정시 의약과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전환, 플랫폼 건설과 같은 류형의 대상을 기획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사환 5강 등 3개 기업을 조직해 성 및 주 과학기술 대상 4개를 신청했고 46.1만 원의 과학기술 자금을 비준받아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대상 검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급 대상 검수 사업을 착실히 펼쳐 대상의 연구개발 성과, 자금 사용 정황, 기술 지표 달성 상황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조약 야급 등 6개 기업이 참관 검수 답변에서 모두 순조롭게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 기업 배육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주체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첨단 기술 기업으로 단계적 육성 체계를 구축해 혁신 자본이 기업에 집결되도록 추진하고 기업 혁신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혁신 잠재력과 발전 활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겨냥해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방법,

0: 연구개발 비용 기산 공제 등 기업 혜택 정책을 해독하고 기업이 2025년도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사업을 펼치도록 지도했습니다. 화해환경 등 12개 기업이 이미 통계에 포함됐고 인호 등 7개 기업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보조금 7,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첨단기술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미 인증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전시 5개 첨단기술 기업을 조직해 첨단기술 속보와 첨단기술 기업 년간보고 신고 사업을 전개했으며 초선 등 첨단기술 자격이 곧 만료되는 3개 기업을 도와 첨단기술 편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초선 등 3개 기업에서 이미 첨단기술 자격을 연장했고 대지단파는 지난 2024년에 처음으로 첨단기술 기업 보조금 1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 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산과 우산 모양은 같지만 쓰임새가 다릅니다. 양산은 햇빛을 차단해주고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데요. 둘 다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는 점에서는 또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로르는 일들이 내리줄 때에는 양산 같은 사람, 추적추적 심란한 일들이 쏟아질 때에는 우산 같은 사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너와 나에게 우산 혹은 양산 같은 존재가 돼주기로 합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0: 저 PD의 FM 데이트 화요일 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은요, Let Me More You 이 노래로 시작을 해봤고요.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성공한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코너, 네, 오늘도, 이제 마홍 씨와 함께하는 네, 재밌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도 또 연변 노래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바로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아래 남자 그만고 돌아왔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마홍 씨와 함께하는 성공한 코너도 오늘도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
3: 네.
0: 어떤 노래 선곡을 하셨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매주마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3: 오늘은 특별히 제가 또 여러분들이 기대에 부합하고자
0: 네.
3: 이렇게 두꺼운 들기도 힘든 책을
0: 엄청 두꺼운
3: 네.
0: 네, 책을 들고
3: 네,
0: 오셨습니다. 네.
3: 우리 민족의 노래가 담긴 책을
0: 아,
3: 가져왔습니다.
0: 네. 우리 또 연변 가요가
3: 그쵸.
0: 네, 거의 뭐다 담겼을 정도로
3: 네, 뭐,
0: 그 정도로 두꺼운 책을 갖고 오셨는데.
3: 이게 너무 이렇게 요즘에 책은 아니라서 다 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0: 아.
3: 그래도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해 알고 있는 곡들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0: 그래요.
3: 이번에.
0: 네. 그래요. 어떤 또 노래를 선곡해서 불러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3: 아, 여기 지금 불리님께서 오늘은 동그라미 듣나요? 하는데, 아, 죄송한데, 오늘의 선곡 동그라미 없습니다.
0: 이분이
3: 네.
0: 혹시 지난주에
3: 네.
0: 동그라미를
3: 네.
0: 선곡해 주셨잖아요.
3: 근데 오늘에 제가 그 선곡하다 보니까 또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가지고, 예. 다음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그라미 오늘 비디님 혹시 자료 있으시면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0: 뭐 틀어주는 것도 당연히
3: 네.
0: 좋겠지만, 아, 마홍 씨가 부르는 그 버전을 아마 듣고
3: 네.
0: 싶으실 거예요.
3: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제가 모든 연비 노래를 다알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막 한쪽으로 배우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0: 아, 네. 어찌 보면 또 마홍 씨한테도 굉장히 또 배움의 시간이 아닌가
3: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느껴지네요.
3: 많이 배웁니다.
0: 배우면서 네, 또 그동안 몰랐던 그런 곡들도 알게
3: 아,
0: 되고.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르다 보니까 또 어떤 노래는 또 이렇게 저하고 또 저의 목소리하고 어울리는 곡들이 또 많더라고요.
0: 아,
3: 재해석을
0: 그래요.
3: 하면
0: 네.
3: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노래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0: 그렇죠. 요즘에 그런 또 유행하는
3: 네.
0: 그런 코드나 네,
3: 네.
0: 그런 또 편곡으로
3: 그쵸.
0: 마홍 씨만의 버전으로
3: 네.
0: 불러도 웬만한 노래는 다잘 어울리지
3: 네.
0: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3: 네.
0: 그래요. 과연 또 어떤 노래를 선곡을 했을지 네,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3: 아,
0: 궁금해하실 것
3: 네,
0: 같습니다.
3: 오늘에는 뭐,
0: 몇 곡을 준비하셨어요?
3: 오늘 역시 두 곡을
0: 아,
3: 준비했는데,
0: 네.
3: 첫 곡은 일단 뭐, 시작하는 그 두세 글자만 들으면,
0: 아,
3: 바로 아는 곡이 한곡 있고, 그 다음에,
0: 노래 그 도입부 부분에 가사를
3: 그렇죠.
0: 듣기만 해도
3: 네, 뭐, 가수하고 제목 다 맞출 겁니다,
0: 아,
3: 여러분들.
0: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노래라는 거죠?
3: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곡은 또 여러분들이 전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곡을 저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매주마다 선곡을 참 이렇게 조화롭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익숙하게 아는 거
0: 아.
3: 한 곡, 전혀 모르는 거한 곡.
0: 네,
3: 예.
0: 아유,
3: 아, 참네.
0: 그만큼 또 센스가, 아유, 선곡 센스가
3: 예.
0: 남다르시잖아요.
3: 칭찬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0: 그렇죠. 네, 저만 칭찬하지 말고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칭찬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3: 네.
0: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3: 네.
0: 선곡은 네, 일단 보도록 할 건데.
3: 이, 저번에 선곡은 시리즈로 나오는 곡입니다. 예.

0: 시리즈요?
1: 예, 뭐 이렇게 광고단 타향의 시리즈입니다. 예.
2: 아,
1: 타향의 봄이 있다면
2: 아,
1: 이 곡도 있을 겁니다. 예.
2: 그래요. 봄 다음의 노래인 거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제가 아리랑 방송에서 처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선곡 타향의 여름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1: 어우. 타향의
0: 네.
1: 네, 여름.
0: 오늘 이 선곡하게 된 계기는
1: 아, 네.
0: 여름이 또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올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방송에서 또
1: 아,
0: 이렇게
1: 여름
0: 연변에,
1: 이제
0: 그렇죠. 여름, 연변에 여름을 노래하는 노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또 골랐습니다. 예. 지금 모아산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싶어지는 노래라고 합니다. 댓글에.
1: 김성삼 가수의 타향의 여름이었고요.
0: 맞습니다. 예.
1: 망국 씨가 부르니 뭔가
0: 네.
1: 좀 더, 뭔가 쓸쓸해지는 느낌이라 할까요? 사실
0: 아, 네.
1: 원곡을 들으면 약간 덤덤한
0: 그쵸.
1: 부르는
0: 네네네.
1: 그런 또 김성삼 가수의 특유의 창법이 있지
0: 맞습니다.
1: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조금 뭔가 그래도 김순상 선생님의 그 감성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고 싶어서, 예. 최대한 톤도 비슷하게 쓰면서. 오늘 또 제가 약간 감기 걸려서 코가 좀 막혔거든요. 예. 들으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약간 더 이렇게,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동그란 소리? 안행이 같은 소리가 이렇게 잘날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1: 아,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선곡으로 타향의 여름을
0: 네.
1: 불러주셨습니다. 타향의 이제 사계절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가을도
0: 그쵸.
1: 있고,
0: 네.
1: 겨울도 있고.
0: 네.
1: 그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이 타향의
0: 네.
1: 봄, 그리고 이
0: 타향의 여름.
1: 타향의 여름 이두
0: 네.
1: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뭐, 딱 시작할 때그 선율만 들어도

0: 가져 노래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곡들이죠. 네.
1: 그래요. 오늘 네. 첫 번째 선곡으로 타향의 여름 불러주셨습니다. 네. 원곡을 네, 마홍 씨도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나요?
0: 네, 뭐 저는 저도 오랜만에 이 노래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아. 오면서 많이 차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1: 아, 네.
0: 아, 그런데 진짜. 네, 김선 선생님의 노래는 뭐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다시는 저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두 번 다시는 안 나오는 가수. 네.
1: 네.
0: 아마 이렇게 창법도 독특하고 또 노래를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특유의 우리 연변이라는 이 지역을 노래하는 또 우리 연변 사람들의 감성을 잘 살리고 또 잘 깨워주는 그런 창법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들어보면. 네,
1: 네 그래요. 마홍 씨가 오늘 첫 번째 선곡으로 네. 네, 불러준 타향의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선곡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0: 아, 두 번째 선곡은 제가 그 연변의 발라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1: 아.
0: 제 음악은 아니고요. 예.
1: 연변의 발라드.
0: 네, 병강 선생님의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 노래를.
1: 오.
0: 저는 어떻게 돼서 이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게 좋은 노래가 있어서.
1: 아, 전부터 이제 알고 있던 그런 노래였나요?
0: 네, 제가 사실 학생이 고등 때, 고등 때 이렇게 연변 음악을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저는 예, 연변 음악에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계속 찾아봤대가지고, 예.
1: 아.
0: 그러면서, 아, 이 노래는 참 좋다 했던 노래입니다, 예.
1: 오, 예. 그래요?
0: 고등 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글픈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사랑 노래입니다, 예.
1: 아, 사랑 노래,
0: 네.
1: 발라드. 오, 예. 더욱 궁금해지고,
0: 그렇죠, 예.
1: 더 기대가 되네요.
0: 여러분들이 진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1: 네, 저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선곡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0: 네. 망우 씨, 오늘의 두 번째
1: 네.
0: 선곡 잘 들어봤습니다.
1: 두 번째 선곡은 변강 선생님의
0: 네.
1: 조각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아, 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불렀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1: 한 3년 전일 겁니다, 제 기억에.
0: 네. 고향딸.
1: 코로나 이전에 불렀던
0: 네.
1: 노래입니다.
0: 그래요. 고향딸,
1: 아,
0: 오.
1: 조각달이라는
0: 아,
1: 곡이네.
0: 조각달, 네,
1: 조각달.
0: 그래요. 그때도 들었지만, 저도 그때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이 아마 또두 번째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뭐, 물론 듣다 보면 또, 아, 저런 노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노래를 했을 때 옆에 친구들이, 어? 그 노래 내가 안다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0: 그렇죠. 네.
1: 아직까지는.
0: 뭐, 자작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1: 자작곡이 아니고요. 변강 선생님의 조각달이라는 연변가요입니다.
0: 네. 오늘 선곡을 보면 뭔가 이제 다, 네, 달밤이랑
1: 아, 그렇죠.
0: 좀큰 연관 있는 그런 또 연관성을 발견했거든요.
1: 뭐, 다행히 여름도 그렇고, 조각달도 그렇고,
0: 네.
1: 뭔가, 이게 결국에는 어떤, 나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의 어떤 사랑하는 고향을 이렇게 좀 그리는
0: 네.
1: 노래다 보니까, 또 우리 그리움 하면 또 달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아마 가사에 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뭔가 또, 고단한 하루의 끝에 또 창밖의 그런 달을 바라보면.
1: 또 괜히 또 방송 듣고 있는 위에 계신 분들이 또
0: 아, 네. 그래요. 오늘의 두 번째 선곡은 이제 변강 가수의 조각달이었습니다. 마음 씨는 이 노래를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1: 저도 역시 이런
0: 무슨
1: 말 이렇게
0: 계기가 있었어요?
1: 이런 말 하면 자꾸 여러분들 안 믿을까 봐 그랬는데
0: 네.
1: 제가 그 이렇게 저지상에서 옛날에 그 녹색 재즈를 팔지 않았습니까? 디베이터로 된 거에
0: 네네.
1: 그건 나올 때마다 가서 사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0: 어.
1: 가끔씩 이렇게 연변 신곡들이 나오면
0: 네.
1: 궁금해가지고 돈을 10원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변강 선생님의 곡들이 그때 제가 기억에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그렇게 되면서 알게 된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게 댄스도 안 나오고 인터넷도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이렇게 웨이브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서신형의 DVD
0: 아, 음악을 들으면서,
1: 그렇죠. 요즘에 제일 핫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거기였습니다.
0: 그래요. 어찌 보면 망국 씨의 또 그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또, 네, 그곳이지 않을까 하는
1: 아, 그게
0: 생각이
1: 그렇게
0: 드네요.
1: 비싼 물건은 아닌데, 아직도 집에 가면 한 열몇 개 이렇게 있거든요.
0: 아,
1: 많이
0: 네.
1: 버려놨는데도 이렇게
0: 네.
1: 있던데, 그걸 이렇게 좀 비싸서 못 버리는 게 아니고, 아까워서 이제는. 그걸
0: 그렇죠.
1: 보면 추억이 생각나서 못 버리고 있습니다,
0: 맞아요.
1: 지금.
0: 그때는 또, 애지중지 그 돈을,
1: 아, 그렇죠.
0: 용돈을 모아서, 네.
1: 하루에 2원씩 받았는데, 그걸 다쓴날못 아야가 하나 사주였습니다.
0: 그렇죠. 네.
1: 어머니가 안 사줬거든요.
0: 아유, 그래요. 오늘의 두 번째 선곡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두곡 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선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네, 또 다음 주에 또뭐 해야지 또 이렇게 머리 아파집니다.
0: 일단, 그, 동그라미
1: 네.
0: 선곡이 있었지
1: 네,
0: 않습니까?
1: 어떤 그러면 일단 다음 주까지 안 하면 이분이 저희 방송 안 들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이제 아쉽지만, 망국 씨와 인사를 나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또.
2: 편하게 해피 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의 폐 영양제는 바로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항암제는 달리기. 네 번째로 최고의 미백은 자외선 차단. 다섯 번째로 최고의 장수약은 많이 웃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가장 확실한 노후는 돈을 모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좋은 만병통치약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장 좋은 보약은 발을 담그는 것. 아홉 번째,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본인한테 어울리는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완전 좌우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여유롭게 한정말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참 신타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마음의 태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서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네, 모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1시 30분부터 2시 사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 뭐 친구들끼리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운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듯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거나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깍꿍 하듯이 불쑥 찾아오는 게 운인 것 같습니다. 또한 행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결국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조금 외롭다, 고독을 많이 느낀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1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일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인연을 지키세요. 그리고 전화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미 복이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한 병,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서운함은 빨리 털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웃는 얼굴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감사의 인사는 그때그때 전해주고요. 같은 취미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를 해보세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은 챙겨주세요.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생을 긍정하면서 살기란 참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인류가 45년에 걸쳐 뇌에 관한 연구를 해온 결과 단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뇌가 옳다고 생각하는 99%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어 어두운 뉴스가 많고,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뭐, 매상도 뚝뚝 떨어진다고 한탄하는 마음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하고 싶어도 괜찮은 사람이 없다. 만날 기회가 없다. 나는 결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느낌, 좋은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구려노카소의 사랑의 바보였던가 이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수 있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우리들은 어른이 됨에 따라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고 여러 정보에 조종당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작은 상식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라는 미지나 사고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요. 감정뇌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랍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의 향기 다음 곡 듣겠습니다. 김미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편지.

네, 감정뇌가 좋은 상태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뇌는 항상 쾌와 불쾌를 오가면서 움직이죠. 저는 이것을 진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쾌로 바꿀 수 있는 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감정뇌가 불쾌로 치우쳐졌을 때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쾌해지면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뇌에게 말해 보십시오. 네, 언어 중추인 좌뇌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요, 연동되어 있는 우뇌에서도 이것을 상상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 사랑 다 바쳤나요?

내 감정뇌가 불쾌해졌을 때 동작 하나를 바꾸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쾌해졌을 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요, 뇌가 부정적 착각에서 긍정적 착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가 일부러 가혹한 장거리 마라톤에 도전하고 등산가가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산을 과감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불쾌하면 불쾌할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상황을 즐깁니다. 고생을 즐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내거나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생을 싫어하고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것은 불쾌의 상태로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상사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환경을 바꿀 수 없어서 할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네, 소극적 자기 희생인데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죠. 당연히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고생을 즐기면서 진심으로 적극적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몇십 년이나 부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리라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뇌는 참 재미있어서요. 순식간에 착각에서 깨어나거든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들로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부정적 착각을 계속해왔던 사람도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란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미소하라 보시오.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하얗게 센 머리를 레이스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에서 늘어진 폭넓은 리본 두 가닥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주위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하이디예요. 하지만 로텐마이어 씨는 아델 하이드라고 불러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로텐마이어, 이 아이가 하이디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부르도록 해요. 할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기분이 아주 나빴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클라라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할머니는 로텐마이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이디는 어디에서 지내요? 뭘 하면서 보내지요? 자기 방에 있습니다. 얌전히 공부나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항상 터무니없는 말썽만 일으키지요. 그렇게 방에만 있게 하니까 터무니없는 말썽을 일으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이디를 내 방으로 보내요. 예쁜 책을 선물로 줘야겠어요. 당치도 않습니다, 큰마님. 그 아이는 아직 글자를 모른답니다. 크고 이상하군. 글을 읽지 못한 나이로는 보이지 않던데. 글자를 모른다면 그림만이라도 보여줘야지. 할머니는 정말로 하이디가 로텐마이어가 말하는 그런 아이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불려온 하이디는 책에 그려진 멋진 그림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책장이 넘어가는 동안 하이디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디가 울음을 터뜨리게 한 그림은 아름다운 녹색 목장에서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서는 양치기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햇살에 쌓여 있습니다. 그림 속의 햇님은 마침 언덕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이디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합니다. 하이디, 울지 마라. 이걸 보고 뭔가 생각이 난 모양이구나. 이 그림에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단다. 나중에 들려주마. 자, 이제 눈물을 닦거라. 하지만 하이디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상냥하게 말을 걸며 하이디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착하지, 하이디. 선생님에게 어떤 공부를 배우고 있었지? 뭘 할 수 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지 않단다, 하이디. 하지만 글씨는 너무 어려워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니? 피터요. 아무리 노력해도 글씨는 외울 수가 없대요. 하이디야, 잘 들어보려. 내가 글씨를 외우지 못한 것은 피터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야. 이제부터는 나를 믿으렴. 그러면 넌 곧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책을 주마. 이 양치기와 양 염소들은 어떤 일을

0: 즐겼게 될까? 그 이야기가 알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는 늘 저녁 노을이 물든 바위와 산과 들판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이디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나 쳐 울곤 했습니다. 그런 하이디의 모습을 할머니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이디에게 물었습니다. 하이디, 무엇이 널 그렇게 슬프게 만드는 거니?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다, 하이디. 이렇게 해보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은 기도를 해보는 거야.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할머니의 말에 그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하이디는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기도해도 돼요? 그럼. 할머니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클라라의 선생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할머니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하이디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정말 잘 됐군요. 할머니는 기뻐서 싱글벙글하며 공부방으로 갔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책 속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마치 살아서 춤을 추고 뛰놀고 있는 것처럼 재미있게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때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 다같이 이채롭고 각이한 문명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서로 촉진하며 함께 인류의 발전을 위해 정신적 역량을 제거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문명은 다양하다는 리념을 견지하고 인류가 창조한 다양한 문명들이 서로 어울려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도록 하며 현실 생활 속의 문화적 장벽을 공동으로 제거하고 인류의 심리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그릇된 관념을 공동으로 배격하고 인류의 왕래를 방해하는 정신적 장벽을 공동으로 타파함으로써 각종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사람마다 문화의 자양분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 좋고 물 맑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지구촌은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이자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유일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지구 밖의 우주 공간에서 인류를 위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 있지만 이는 아직 아득한 꿈에 불과합니다.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도 인류는 여전히 지구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어떻게 해도 바꿔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후손을 위해 이 지구촌을 공동으로 잘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 공존하는 리념을 견지하고 생명을 대하듯이 생태 환경을 대하며 자연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지구촌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생태 환경이 입은 온갖 상처를 공동으로 치유하고 조화롭고 살기 좋은 인류의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갖고 나감으로써 자연 생태가 회복되고 사람마다 모두 록수 청산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세계 구도도 변화하고 발전 구도도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 여러 정당은 모두 시대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고 인류 진보의 대세를 파악하고 인민이 공동으로 기대하는 바에 순응하며 자체의 발전을 국가, 민족, 인류의 발전과 긴밀히 결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원대한 뜻을 품고 과감히 책임지며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착안하고 전 국면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착안해 시대적 사명을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고 군중의 욕구를 정당의 이념, 취지, 목표로 전환시키며 실제에 부합되는 실시 방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는 세계 각국 인민이 보편적으로 참여해야 구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민족, 신앙, 문화, 지역의 인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위협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위대한 꿈을 실현하자면 각 측의 지혜와 역량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다양한 측면으로 지혜를 모으고 실천 속에서 경험을 총화하고 사고방식을 모색하고 사상을 승화시키고 원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각양 국가의 정당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밀접히 협력하면서 신형의 국제 관계에 기초해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따라 배우고 참조하는 신형의 정당 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모색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국제 정당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막강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 바람이 솔솔 불어 답답한 실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집을 떠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실내에서 업무를 하거나 집안일에 매달리다 보면 벽 안에 갇힌 듯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자주 드는데 그럴 때마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일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하루 종일 집안에 있기가 무척 답답해서 아이와 함께 넓은 야외 매트를 뒷마당에 펴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리쬐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마당 한쪽 조용한 자리에 나가 누워 푸른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 따라 느리게 흘러가는 뭉게구름을 보기도 하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눈으로 좇으며 아무런 생각 없이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곁에서 풀밭에 앉아 돌과 꽃을 만지며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곁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업무와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좀처럼 이런 편안함을 느낄 틈이 없는데 이렇게 밖에 몸을 뉘고 자연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나가눕다입니다. 일정한 자리에 나가눕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눕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공간을 이동해 새 자리에 눕는다는 움직임까지 담고 있어 훨씬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가 눕다에는 또 못하겠다고 버티어 나서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단순한 몸의 행동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묘사하는 뜻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며 나서거나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단념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몰려와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밤낮 없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끝내보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예상보다 준비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았고 생각밖의 상황까지 생기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버렸습니다. 마음은 붙잡고 싶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았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마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자 마음속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억지로 힘들게 버티기보다는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나가 눕듯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버티기만 하면 오히려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 멈춰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일의 부담을 일단 놓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나가 눕다는 하나의 단어로 몸의 가벼운 행동과 마음의 무거운 단념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벼운 휴식의 모습부터 힘든 상황을 포기하는 사람의 심기까지 세밀하게 관찰해 표현한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직장에 다니는 출근족들은 연휴가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 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번에 나누어 배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휴가 기간에 기본료만 지급할까요? 네, 오늘 시간 먼저 연휴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 상황과 종업원의 의향에 따라 연휴가를 전면적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연휴가는 한 개 연도 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나누어 배치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용인 단위가 생산 근무 특점으로 인해 해를 넘겨 종업원의 연휴가를 배치해야 할 경우 한 해를 넘겨서 배치할 수 있고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종업원의 연휴가를 배치할 수 없을 경우 종업원의 본인의 동의를 거쳐 연휴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이 쉬어야 할 연휴가 일수에 대해 용인 단위는 해당 종업원의 일일 노임의 300%에 따라 연휴가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럼 연휴가 기간 기본 노임만 지급할까요? 종업원 유급 연휴가 조례 규정에 근거해 용인 단위는 종업원이 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종업원은 연휴가 기간에 정상 근무 기간과 동일한 로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법에 따라 누리는 친지 방문 휴가, 관혼 장제 휴가, 출산 휴가 등 국가에서 규정한 휴가와 업무상 피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연휴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네, 중로년기에 접어든 남자분들,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남자가 나이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남성도 여성처럼 기분 변화가 심하고 짜증을 잘 내며 쉽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여성보다 눈물을 줄줄 더 많이 쏟을 때도 있습니다. 일종의 남성 폐경 증상입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네, 미국 건강의료 매체 WebMD 등은 우리 몸의 혈관 속을 이동하면서 몸속의 각 부위에 신호를 주고받는 화학 물질로 대부분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는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와 중년의 갱년기입니다. 사춘기도 유별나지만 갱년기의 변화는 더욱 무쌍합니다. 그중 갱년기 남자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등 남성 호르몬은 20세의 절정을 이루다가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는데 특히 중년이 되면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반면에 여성 호르몬은 꾸준히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중년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을 압도해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일도 많아지고 온순하다 못해 소심해지는 성향도 보입니다. 처음부터는 이런 감정 변화가 폭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네, 중년의 위기 극복

0: 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7월 스무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 경기가 폐막됐습니다. 명정팀이 우승을, 연결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민 무장부 국방안전교육이 교정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시 61개 중소학교와 유치원이 개학 첫날을 맞았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 8월 30일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 경기 시상식이 우리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를 뉴대로 체육, 상검, 문화관광융합 발전에 깊이 힘을 실어 경기 수준과 지역 특색, 민생의 따뜻함을 모두 갖춘 변강체육성회로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후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경기 전 각 현시 특색 응원팀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고 연변의 지역 풍정을 짙게 담은 다채로운 민속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경전 가무 공연 영산홍이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점차 고조되는 풍성한 시청각 향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과 생기 넘치는 도시 활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15시 정각 연변 리그 순위표에서 1, 2위를 지켜온 룡정 등룡팀과 연결 동북범팀이 우승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와 드높은 투지로 경기에 임했으며 공수 전환은 빠르게 긴밀했고 호흡도 능숙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정확한 공 가로채기와 빠른 패스, 날카로운 슈팅 등 멋진 장면이 연이어 펼쳐졌으며 매번의 힘찬 질주와 치열한 몸싸움은 스포츠 경기의 속도와 힘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룡정 등룡팀은 안정적인 경기력을 발휘해 연결 동북범팀을 4대1로 꺾고 이번 연변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지도 1군과 대회 후원단의 대표들은 각각 룡정 연결 훈춘팀의 우승, 준우승, 3위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룡정 등룡팀 7번 선수 리진이가 최우수 득점수 단일 종목상을 수상했고 화룡 도노아 룡정 왕정은 우수 경기구역상을, 연결 도문 안도 훈촌은 최고 인기 경기구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 경기는 올해 7월 정식 개막했습니다. 대회 전 과정은 프로리그 경기 운영 표준에 맞춰 진행됐으며 규범화 전문화된 경기 운영 절차로 대회의 고품질 진행을 보장했습니다. 대회 기간 모든 7륜 경기 28차례의 멋진 대결을 순조롭게 치렀으며 매 경기마다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전체 참가 선수들은 구람 없는 투지와 단결 협력 정신으로 축구를 실어주는 생동한 실천으로 됐습니다. 전민이 참여한 이번 대중체육 경기는 군중들의 문화체육 생활을 한층 풍부히 하고 연변체육 문화관광 특색명함을 더욱 빛냈으며 도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높임으로써 전주 문화체육사업, 문화관광산업, 상업소비의 협동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연길에 있는 초급 지도 1군과 중성조 직속 관련 부문 및 조직위원회 성원 단위 주요 지도 1군, 후원 단위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지도 1군들이 폐막 활동에 참석했습니다.
1: 8월 27일 시민무장부는 시 제3고급 중학교와 연합해 개학 첫 수업 국방교육 및 안전응급 종합실전 훈련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리론 선전 강연과 현장 실습을 결부한 방식으로 국방교육과 안전교육을 동시에 진행해 청년 학생들의 애국정서를 두텁게 하고 교정안전방어전을 전방위적으로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시민무장부 국방교육선전강연원이 전문 국방교육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가안전형제, 기초국방지식, 청소년의 국방사명, 애국공군의 우량한 전통 등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생동한 전형 사례와 결부해 국방 안전 지식을 알기 쉽게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 안전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 강군 정신을 자각적으로 계속

0: 사용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어 지진 방지, 화재 방지 응급 대피 훈련을 조직해 교정 응급 처리 체계와 사생들의 위험 대피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전체 사생들은 신속히 응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각 학급 학생들은 담임 교원의 질서 있는 인도 아래 교수 청사를 대피했습니다. 전체 훈련 과정은 규범적이었고 반응이 신속했으며 처리가 질서 있게 진행돼 돌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생들의 신속한 위험 대피와 긴급 탈출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외상 응급 처치 실습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골절, 출혈 등 의외 상해 상황을 겨냥해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삼각근 붕대법, 붕대 감기, 상처 지혈, 신체 부위 고정 등 표준 조작 절차를 현장에서 시범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도록 1대1로 지도해 머리 부위 붕대 처치, 팔 고정, 응급 지혈 등 기초적인 자구, 상호 구조 기능을 익히게 함으로써 실제 응급 처리 능력을 높였습니다.
1: 올해 여름철에도 연결 인터넷 인기법은 일 평균 유동량이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 공안국은 현장에 여러 개의 고공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높은 지점들이 기념사진을 찍기에 가장 좋은 촬영 위치로 되면서 관광객들이 당직 민경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 아저씨에게 사진 한 장을 부탁하기가 인터넷 인기벽을 찾는 새로운 체험 항목으로 자리 잡았는다. 작은 도움 하나가 도시 관리에 따뜻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기벽은 연변대학 정문 맞은편 대학성 상업종합청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70여 개 한조 두개 언어 네온 간판이 동시에 불을 밝히면 형형색색의 빛과 네온이 어우러져 화려한 야경을 연출합니다. 처음에는 연변대학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찍던 배경벽에 불과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점차 연기를 대표하는 가장 특색 있는 도시 야경으로 자리 잡아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는 인기 명소가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시공안국은 인터넷 인기벽 맞은편 길목과 연선에 여러 곳에 고공 전망대를 잇따라 설치해 현장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현장 관리의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모두 가장 좋은 촬영 위치를 차지하려다 보니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동차 도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당직 민경들이 여러 차례 제지하고 인도했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관광객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매우 좋아 아래에 붐비는 인파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인기벽 전체를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직 민경에게 사진 한 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몇 젊은 당직 민경들이 사진 각도를 잘 잡는 데다 태도도 친절해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관광객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민경의 대리 촬영 과정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또 하나의 인기 화제로 떠올랐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경찰 아저씨에게 사진 한 장을 부탁하는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철 시공안국은 인터넷 인기벽 전망대의 근무 시간을 기존 23시에서 24시로 연장하고, 여러 명의 젊은 민경을 증파해 교대 근무 역량을 보강했습니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전망대 한 곳에 민경 두 명이 동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경들의 대리 촬영은 관광객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동시에 관광지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로도 되고 있습니다.
0: 8월 31일, 우리 시 61개 중소학교와 유치원이 2026-2027학년도 새학기 개학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북산수학교 교문 앞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교정에 들어서 인생의 새로운 배움의 장을 열었습니다. 9시 30분, 학교 전체 사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주제 개학식이 장엄한 국기 개양식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학교는 전용 교정 마스코트 고래 르르를 정식으로 공개하고 넓은 포부를 품고 원대한 뜻을 세우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담아 학생들에게 축복을 전했습니다. 학교 책임자는 새학기 축사를 통해 전체 사생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홍색 상관극 가무공연, 동심은 당을 향해 즐겁게 날아올라는 홍색 혈맥 계정을 생동하게 보여줬고, 5학년 학생들은 도자기 피리 연주 곤봉을 선보이며 소년들의 드높은 포부를 연주했습니다. 하남초학교는 6가지 자조능력으로 새 출발, 나는 공산주의 후계자를 주제로 욕자소년 덕육체계에 의탁해 몰입식 개학 주제교육을 전개하며 전체 학생들에게 새 학기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각 학급은 서로 다른 학년 단계 학생들의 성장 특점에 맞춰 안전 방호, 습관 양성, 자립 생활 실천 교육을 각각 전개하고 학급 육자 성장벽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학교는 또 육자 도전 기록 카드를 혁신적으로 내놓아 학생들이 각종 실천 체험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색칠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생활 자립, 학습 자주, 심신 자강, 규칙 자율, 문화 자신, 안전자 보호 등 6가지 핵심 소양을 참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국기 개양식을 진행했고 사생들은 정숙히 서서 국가를 불렀습니다. 학교 관련 책임자는 제15차 5개년 계획 시작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둘러싸고 학생들에게 사상 정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서를 두텁게 하고 합격된 공산주의 후계자로 성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2026급 1학년 진입생들이 교정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도록 돕기 위해 공원수학교는 정식 개학에 앞서 햇빛 향예 세례정 열고 착실히 미래로 나아가자를 주제로 신입생 입학식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손도장 찍기, 북을 올리며 뜻 채우기, 사과 쓰다듬기, 파 만져보기, 막대사탕 맛보기, 이마에 주사 찍어 지혜 열기 등 아름다운 의미를 담은 전통 계몽 뇌속을 체험했습니다.
1: 8월 29일 저녁 2026 시즌 중국 족구 갑급 리그 제21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거시안팀은 원정에서 섬소련합팀의 1대3으로 패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섬서팀은 홈장의 우세를 앞세워 빠르게 경기 상태에 들어가며 거센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반 12분경 상대팀 선수가 페널티 구역 밖에서 중거리 슛을 날렸고 공이 상대팀 동료의 몸에 맞고 굴절돼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섬서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전반 38분경 연변팀의 조반니가 페널티 구역 밖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며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섬서팀 선수가 페널티 구역 밖에서 중거리 슛으로 득점해 2대1로 다시 앞섰습니다. 전반전은 연변팀이 1대2로 뒤진 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2팀은 진영을 받고 다시 맞붙었습니다. 연변팀은 중거리 슛과 크로스를 끊임없이 시도했지만 마지막 슈팅의 정확도가 부족해 섬서팀의 수비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후반 86분경 섬서팀이 기회를 잡아 페널티 구역 안에서 강한 슛으로 득점하며 점수를 3대1로 벌렸고 이 점수는 경기 종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라운드 경기를 마친 뒤 연변팀은 9승 8무 4패, 승점 35점으로 중국 축구 갑급 리그 4위에 자리했습니다. 9월 5일 저녁 7시 2026 시즌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무속 5구와
2: 황홀한 아름다운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선수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

0: 세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경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1: 왜서 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경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2: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1: 그래요.
2: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앓고 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0: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2: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2: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3: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2: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게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2: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넘기, 다리 사이로 뒤보기,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유용한 운동들입니다.
2: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글와글합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작지만 그 손은 사람보다 많은 병균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먹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0: 병균들도 먹어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3: 그래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병균이 때로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나 큰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1: 물론 건강한 친구들이라면 그런 병균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또 다른 질병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치어 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소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这次全国新闻联播节目编辑赵军、王远、郭明、刘宇华，主播王毅、陈亮。更多新闻资讯请关注央视新闻客户端，更多移动音频请下载云听客户端。
1: 听见奋进的力量，
2: 东风五 C 液体洲际战略核导弹打击范围覆盖全球。
3: 感谢所有为我们安全返回保驾护航的人们，我们回来了，我为伟大的祖国感到骄傲。
1: 听见国家的成长，
4: 我现在正在位于海南儋州的杨浦国际集装箱码头，
5: 大机会，这个市场是独一无二，世界没有。
1: 听见世界的回响，
6: 在国外升起咱们中国的国旗，奏响咱们中国国歌，每次都会忍不住的流眼泪。
1: 听见伟大的梦想，
7: 新征程是充满光荣和梦想的远征，蓝图已经绘就，号角已经吹响，我们要踔厉奋发，勇毅前行，努力创造更加灿烂的明天。
1: 听见时代，触摸未来，中国之声。
8: G28 골간 통로를 전면 개통하고 황금 대외환을 구축할 것입니다. 15차원기는 전망 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G219, G331 변경 국도와 G228 연해 국도 3개 골간 통로를 전면 관통시킵니다. 세 갈래 국도의 총 길이는 27,000km, 지구 적도 둘레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교통운수부 종합기획사 오지화 부사장은 변경 지역을 아우르고 바다를 연결하는 구도는 황금 대외환의 가장 본질적인 교통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지화 부사장은 관련 도로망은 기존의 변경, 연해 도로가 서로 다른 구간을 다그쳐 개통시켜 황금 대외환의 전반 품질을 제고시킬 것이며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건설 또는 개조 구간은 7,400km, 투자 총액은 3,700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고급 싱크탱크 지속가능 교통 혁신센터 북경교통대학 종합교통발전연구원 리홍창 연구원은 황금 대외환이 준공되면 우리나라 변경지역 동부연해 광역도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골격 통로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홍창 연구원은 문화관광 통로의 성격을 지닌 이 통로는 자원개발 통로이자 국경을 수호하는 통로이기도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발전과 수출입 무역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재해구조와 국경순찰, 물자지원을 위한 생명통로 역할도 발휘할 것입니다. 황금대외환은 분산된 국경통상구를 연결해 물류비용을 가열층 낮추고 인력과 자본, 무역활동을
9: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장자치구 통신관리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기롱통상구에서 국경 검문서와 인접한 첫 비상기지국이 8월 30일 개통되어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통신복구 인력은 신설된 기지국을 통해 통상구에 있는 구조대원들과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조도로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으며 비상통신보장 인력이 통신보장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선 지휘와 배치, 구조작업, 데이터 정보의 실시간 회신 보고 등 통신 수요 보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30일 저녁 8시 37분 기준 서장 내 통신업체는 기지국 1개를 복구하고 9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중 기롱현에서 기롱진 방향으로 2개, 기롱진에서 기롱통상구 방향으로 7개 기지국이 신설됐습니다.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 현장의 최신 관측 결과 앞서 산사태로 형성된 신규 자연댐이 자연스럽게 원류하면서 기본적인 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색구조와 구호 등 재반사업도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부 위험부담관측 화재종합예방관리소 왕송대 부사장은 다음 단계에서도 산사태 최적지역에 대한 관측 빈도를 계속 늘려 관측과 조기 경보 안내를 더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롱 통상구로 통하는 G216 국도의 피해 구간 복구 작업은 8월 31일에도 계속 추진됐습니다. 구조 인력은 산사태로 유실된 도로 기반 매립,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0: 동시에 상류 자연댐의 수위와 변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로 복구에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공정구조 현장 지휘조 오흠 조장은 도로 기반이 완전히 유실되었기 때문에 새로 매립한 기반을 강철 망상 돌망태로 보강 보호해 각 복구된 도로가 다시 하천의 침식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기동통상구 국경검문소 구역까지는 약 1.25km가 남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력을 투입하여 관련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관건적 통로를 조속히 개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8월 30일 오전 무장경찰 제2차례 걸쳐 헬기 3편을 기동통상구 핵심구역에 투입하여 립체식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비행편대는 전문구조 인력 70여 명을 성공적으로 수송하고 물자 400여 킬로그램을 공수했습니다. 서장군구 모 육군항공여단 조종사 진휘 씨는 임무 항로는 산골짜기 위치하여 중심이 비교적 크고 기류도 불규칙적이어서 비행 환경이 복잡한 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비행편대는 인원 투입, 물자 보급과 구조 역량 교대 등 임무를 완수하면서 재해 구조 구호 작업에 대한 관련 립체식 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전력망 서장전력회사는 종이의 역량을 조직하여 선로 포설, 비상 변압기 설치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소방 비상 전방 지휘부와 통신 기지국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조면 장비를 배치하여 G216 국도 유실 구간 복구 작업에 야간 조명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해 후 2차 위험 예방 통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8월 30일 서장군구 총병원, 서장군구 보장부 모대대 질병통제센터는 방역 검엄, 응급 구조 등 의료 방역 핵심 인력을 차출하여 의료 방역 분대를 구성했습니다. 의료 방역 분대는 이재구에 긴급 파견되어 일선 구조 장병, 재해 주민, 지방 구조 인력들에게 보건 후근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장군구 보장부 의료방역분대원 리국계 씨는 일선 장병들의 심리 스트레스에 대한 소통과 지도, 환경 소독, 식품과 수질 검사, 응급 백신 접종, 그리고 일반 부상과 질병 순회 진료를 참답게 수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지방과 적극 협력하여 이전된 주민 집중 대피소에 대한 순회 진료와 소독을 전개하고 전염병 동태를 엄밀히 관측하면서 집단성 전염병 발생을 단호히 방지할 것입니다.
1: 전국 여러 지역의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이 가을 학기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각지는 개학 첫 수업을 정성껏 마련해 학생들이 보다 충만한 정신 상태로 새 학기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산서성 삭주시의 여러 중학교와 소학교는 우옥정신전시관에서 개학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교원들은 우옥 사람들이 대대손손 사막 퇴치와 식수소림, 생태 환경을 개선해온 험난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한은영 학생은 여전히 이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살리려면 특히 어려웠지만 우옥 사람들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자는 정신을 견지했다며 앞으로 이런 끈기를 배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삭주시 우옥현 신성진 명덕완전소학교의 조서방 교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 교실 수업보다 훨씬 생동하다며 개학 첫 수업의 교육 성과를 교실로 옮겨 학생들이 원대한 지상을 품고 새 학기 첫 단초를 잘 채우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백은시의 현영현 홍군현영회사 유적지 해설사는 백은시 경태현 제2중학교를 찾아 고중 1학년 신입생들에게 장정 홍색 운하를 주제를 둘러싸고 생동한 사상정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갓 고중에 입학한 리우선 학생은 이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우선 학생은 해설사가 들려준 생동한 이야기를 통해 혁명선열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리며 싸운 위대한 정신을 진정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공안, 사법 등 부문은 법치 안전 첫 수업을 학생들에게 선사해 학생들이 행위 최저선을

0: 넉넉히 인식하도록 하고 자기 보호와 자기 구조 능력을 증강하도록 했습니다. 산동성 제남시 경산수학교 6학년 학생들은 예능 창작 프로 과학 창조의 꿈으로 새로우선 개척 가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각 반급에서 마련한 과학기술 주제 사회 실전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6학년 2반 장선찬 학생은 행사에 관한 견문을 개학 첫 수업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려다고 말했습니다. 장선찬 학생은 로봇이 자동으로 공과 목과 종자를 정확하게 입고하고 출고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면서 흥미진진하게 목격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산수학교 부정교장은 새 학기 교육 목표와 접목해 개학 첫 수업을 과학창조 플러스 건강기라는 두 가지 핵심에 집중시켜 학생들의 과학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정교장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체험형 실험도 함께 진행해 새 학기에 학생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실천 능력과 실기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강소성의 여러 소학교는 1학년 신생들을 위해서 입학식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남경시 장강로 소학교 계적 풍교의 신생들은 무한한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교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교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자신의 반급으로 향했습니다. 신입생 우혜는 개학해서 선생님을 만나니 정말 기쁘다며 소학교 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 중국 국제 빅데이터 산업 박람회가 8월 30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귀빈은 1만 6천여 명, 관람객 수는 연인수로 9만 명, 종회 참가 업체는 372개, 선보인 신기술과 신제품은
0: 오늘은 상해협력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설 25년을 맞은 상해협력기구는 6개 창립 회원국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광활하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의 생명력은 단순히 규모의 확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정치나 진영 대결과는 다른 협력 논리에 기인합니다. 바로 상해 정신을 가치 기반으로 삼아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의, 문명 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추구를 견지한 것입니다. 국제 질서의 대표성 부족, 발전 격차, 이중 기준에 직면하여 상해 협력 기구는 협의 일치, 제3자를 대상하지 않고 각국 리그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글로벌 남방이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모색하는 데 최적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해협력기구는 안전자는 소수 국가의 절대 안보 우에 구축될 수 없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험을 낮춰야 하는 미국 구도 내에서 경제무역, 투자, 상호연결과 소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해협력기구 실업과 연회 리사회 회의는 무역, 투자, 산업협력 심화를 강조했으며 에너지 장관 회의는 에너지 안전, 에너지 효율, 공정한 전환과 재생가능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모델의 중요한 가치는 발전을 이제 중심에 놓고 기반시설 연결, 산업협력, 역량 건설을 통해 각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한 데 있습니다. 이문과 친환경 협력 또한 상해협력기구 다자주의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문명대화, 교육, 청년, 미디어, 싱크탱크 등 기세가 꾸준히 풍부해지면서 문명 다양성을 지념해서 사회적 교류 네트워크로 전환시켰습니다. 동시 회원국은 기후적응, 생물 다양성, 저탄소 경제,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빙하수자원 보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 도상국이 친환경 전환과 발전 수요를 조율하는 협력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다가오는 비슈케크 정상회를 전망해 보면 글로벌 남방의 표본으로서의 상해협력기구는 세 가지 새로운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재 현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회원국 확대 이후 기구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협력 이제가 보다 종합적으로 발전하여 전통 안전에서 에너지 전환, 디지털 관리, 친환경 발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셋째,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등 개방형 협력 형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회원국 협력과 더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동반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25년의 실천이 보여주다시피 상해협력기구에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점은 특정한 고정제도 모델이 아니라 차이를 처리하고 공감대를 응집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시 말해, 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 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기득보 우뚝 솟은 관문은 철옹성 같더라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2: 우후는 전공을 세워 관직이 사려 교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후는 관료들을 고발하거나 조정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차례 기득 세력을 격노시켰습니다. 때문에 그는 평생 9번이나 기소당했고 3차례 병국 속에서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3: 강진 교수님의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까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외부의 안전과 내부의 안전, 국토 안전과 국민 안전, 전통 안전과 비전통 안전, 자체 안전과 공동 안전을 총괄하고 국가 안보 수호와 구축을 총괄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기층 토대를 굳게 다지고 글로벌 안보 관리 기재 참여를 보완하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해 새 안보 구도로 새 발전 구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안보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율이 높고 권위적인 국가 안보 지도 체제를 보완하고 국가 안보 법치 체계, 전략 체계, 정책 체계, 위험부담 관측 경고 체계, 국가 응급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전역이 연동하고 입체적이고 효율이 높은 국가 안보 방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안보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권 안전과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식량, 에너지 자원, 중요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을 확보하며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 대표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공중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제일, 예방위주를 견지하고 공중안전체계를 보완하며 재해 방지와 감소, 구조, 급박하고 어려우며 위험하고 중대한 돌발적인 공중사건에 대한 처리 보장 능력을 제고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안보 업무를 잘하려면 인민의 긴밀히 의지해야 합니다. 억만 민중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만이 그 무엇으로도 타승할 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절대 단순한 국가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0: 우리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 수호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역할에 대해 저는 클라우드에 있는 관중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요?
1: 지금까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우근인 숙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스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과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과 기르기스스탄은 좋은 이웃, 운명을 함께한 좋은 동반자, 서로 성취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최근 년간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은 상부상조와 호혜상생의 정신에 따라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설린 친선, 공유와 번영의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습근평 수석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회담을 3차 진행하고 상호 신뢰의 실무 관계와 개인 우위를 맺고 변을 극복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 평등 협력, 호혜 상생의 신형 국가 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평온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 친선 대왕을 통해 축적한 깊은 우정과 양국 정부와 인민 간의 시종일관한 상호 존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중국 기르기스스탄 관계가 반석처럼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치적 상호 신뢰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함께 지낼 때 신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기르기스스탄이 자국 국정에 올리는 발전 도로를 선택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력도 기르기스스탄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기르기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대만과 신강, 소장과 향항 등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양국은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조치도 확고하게 지지함으로써 설린 친선, 상호 성취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상무 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관건은 리익 융합을 실현하고 양국 인민이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스스탄은 발전과 번영의 동행자이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스분평 수석은 쌍방은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하며 개척 진취하면서 신무협력이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중국은 키르기즈스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최대 투자 원천국입니다. 양측의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미 풍성한 열매를 안아왔습니다. 중국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발스코른 배체리 구간 도로 등 프로젝트는 양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하수 1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중국이 지원해 건설한 관계 시스템 개조 공사 등 프로젝트는 키르기즈스탄 현지 민중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생산한 꿀과 과일 등 녹색 량질 농산물은 중국 군중의 식탁에 이체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녹색 광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과정에 상방의 발전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했습니다. 중국과 키르기즈스탄이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과정에 민생과 장원한 리익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는 양국 국민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는 실질적 성과로 전환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금을 주고도 받고 좋습니다. 당면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키르기즈스탄은 2030년 국가발전요강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발전 전략을 접목하고 발전과 진흥을 공동 도모하는 것은 전망이 공허합니다. 양국은 계속해서 상호 존중, 상호 지지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호혜 협력을 확대하고 세대 간의 진선을 전승하는 한편, 양국 간 신실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배 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예상도 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풀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아이슬란드가 일전에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기 위한 전민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동맹 가입 이제가 위해서 아이슬란드 정치 이제에 오르고

투표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북대서양 중부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40여만 명입니다. 2024년 12월 크리스테론 프로스타도티르를 총리로 하는 아이슬란드 현 정부가 취임했습니다. 취임 때 현 정부는 2027년까지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전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언약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지난 5월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민 투표 날짜를 8월 29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전민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찬성이나 반대표만 선택하면 됩니다. 찬성표는 가입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단판이 최종 가입 협의를 만족시키면 관련 협의는 다시 아이슬란드 유권자의 전민 투표에 돌려집니다. 포로스타 도티르는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두 번 제출해야 아이슬란드가 유럽 동맹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가입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에 발발한 국제금융위기는 아이슬란드에 큰 타격을 가했고 아이슬란드 화폐는 대폭 평가절하했습니다. 2009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하고 2010년에 가입 협상을 가동했습니다. 2013년 유럽 동맹 가입에 대해 회의적 자세를 취한 아이슬란드 진보당과 독립당이 총선에 만약 유럽 동맹의 융합에 유로화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화폐의 안정성과 경제 근성을 강화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가 현재 국내에서 중요한 화제가 됐습니다. 핀란드의 북극 지정학 학자 라시 헤닐링은 이번 전민 투표는 주로 아이슬란드 국내의 금융과 정치적 요인에 의해 추진됐다며 당시 경제 침체로 인해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한 것과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외부 환경과 지정학적 문제는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유럽 동맹 가입을 재차 고려하게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빌리 롱은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정책센터 선임 고문 토비아스 에조르드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발언,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외부의 이구심, 나토의 전망에 대한 우려는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유럽 동맹 가입이라는 선택항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외무장관 곤나르스 도티르는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아이슬란드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추가하며 무역이 외교 정책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아이슬란드는 국제구도의 변화에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 관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조사업체인 갤럽이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 중 51.6%가 협상 재개를 반대하고 48.4%는 찬성했습니다. 어업과 농업은 이번 전민 투표 토론에서 가장 민감한 화제이기도 합니다. 관련 논안은 주로 자연자원 통제권, 식량 안보, 그리고 유럽 동맹 어업 농업 정책이 아이슬란드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집중됐습니다. 유럽 동맹은 이미 일정한 협상 공간을 내놓았습니다. 유럽 동맹 화학원 담당위원 마르타 고스는 아이슬란드의 농업과 어업에 대해 창조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민 투표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유럽 동맹에 통보하고 협상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관련 협상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자가 우세면 아이슬란드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동맹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럽 경제구역과 생겐 기재를 통해 유지할 것입니다. 여론은 전민투표에서 찬성표가 우세면 유럽 동맹의 지정학적 신용이 강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설렘보다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아이는 새로운 교실과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우리 아이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지 말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그 불안의 실타래를 함께
1: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저희 동료 중에도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동료가 여러 명인데요. 이런저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부모가 느끼는 새학기 불안과 아이가 느끼는 새학기 불안은 아무래도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신 이 두 불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네,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부모는 아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0: 네.
3: 네, 그런데 아이는 현재의 감각적 위협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0: 네.
3: 어떤 이야기냐면은 부모의 불안은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 못 사귀면 어떻게 할까? 네,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공부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전 학교 못 갈 건데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걱정하면서 통제 불능한 그런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0: 네.
3: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저 캐릭터가 3년 후에 어떤 비극을 맞을까 이런 걸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0: 네.
3: 네, 사실 터무니없는 거죠.
0: 그렇죠.
3: 네. 네, 영화 자체가 저게 현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러는 것처럼 부모의 불안은 미래에 관한 불안은 이렇게 좀 너무 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0: 네.
3: 네. 반면 아이는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 생존이 신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0: 네.
3: 그래서 아이는 오감에 닿는 그런 새 책상에 뭐 낯선 냄새 같은 거나 새 교실 또 새 그 반급에 만나는 새 학생들
0: 네.
3: 그리고 선생님 등 이런 감각적 자극에 대한 생존 본능적 경계를 합니다.
0: 네.
3: 네, 그래서 큰 아이가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나를 흠칫보기만 해도 금방 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예, 겁먹는다고 해요.
0: 네.
3: 그리고 점심시간에 또 서로의 도시락을 비교할 때도 있고
0: 네. 네,
3: 아무튼 눈앞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들리는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이런 경계에서 반응해서 불안을 겪습니다.
0: 네.
3: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소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를 얼마 안 가서 엄마 자꾸 배 아프다고 하더랍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엄마가 왜 며칠 안

0: 왔는데 배 아파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1: 그럼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0: 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솔직히 정서적 전염을 일으킵니다.
1: 정서적 전념,
0: 네,
1: 네.
0: 그래서 부모는 정서적 거울이자 환경이 안전한 지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이 미간을 찌푸리거나 한숨 자주 쉬거나 과도한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위험한가? 내집 상태가 위험한가? 이렇게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네, 따라
1: 배운다고요?
0: 배웁니다.
1: 네.
0: 그러니까 걱정이 되면 저렇게 해야 되나 봐. 예. 그래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불안은 거울 뉴런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등굣길에 친구랑 잘 지내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라는 이런 당부를 자꾸 하면 아이의 어깨에 묵언짐을 하나둘 얹어 놓는 행위가 됩니다.
1: 네.
0: 아이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진짜 그런 불안한 감정을 누르고 괜찮은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래서 아이 내면의 긴장을 오히려 더 유발할 수가 있고, 아이는 내가 힘들어하면 우리 엄마는 슬퍼하는구나. 네, 이런 것을 배우면서 오히려 엄마의 정서적 돌봄자 역할을 맡아서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감성이 많은 애들은 오히려 자기가 엄마를 배려해서 엄마 괜찮아, 괜찮아, 네,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가면서 친구랑 잘 지내야 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당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아이에게 오히려 가볍게 그런 학교를 갈수 있도록 이런 잔소리는 피하고 아이랑 편안한 얘기에 소통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 그래요. 오히려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되면
0: 네.
1: 아이에게 더또 불안한 정서를 전달해 줄수
0: 네네,
1: 있으니까
0: 그렇죠.
1: 가벼운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이
0: 네.
1: 좋겠군요. 네. 그럼 부모가 걱정하는 가상의 문제와 이 불안감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0: 네, 걱정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는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오히려 실행 가능한 과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1: 실행 가능한 과제로
0: 네,
1: 바꾼다.
0: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걱정을 해도 아무런 쓸모없는 걱정.
1: 그렇죠.
0: 네, 그래, 티벳의 속담에 그런 거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네, 걱정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걱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실행 가능한 걸 찾아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부모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미래의 위협을 과장해서 생각하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1: 그렇죠,
0: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야, 너 학교 갔는데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말보다는 첫날 점심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혼자 앉아 있는 친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네, 아주 가볍게. 네, 혹은 야 선생님이 무서워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은 안 무서운 존재야. 이런 말보다는 선생님께 질문하는 연습을 우리 한번 거울 앞에서 한번 해볼까? 예, 혹은 엄마랑 아이가 역할을 바꿔서 역할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선생님을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불안을 구체적 행동을 시범해 봄으로써 불안을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 아빠가 아빠 혼자서 딸을 키우는 아빠가 계셨는데 새 학기가 되자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수줍음타면서 걱정하더래요. 근데 이 아빠가 참 지혜로운 거가 이 아이한테 야, 우리 일주일 동안 한 명씩 이름을 물어보는 게임을 하자. 하루에 한 명씩 가서 이름 알아오랬습니다.
1: 반 친구들의 이름을 그러는 거죠.
0: 그래서 아이의 걱정을 수집 게임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호기심을 유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너 학교 가서 가장 무서운 세 가지가 뭐야? 그랬더니 의외로 이 아이가 화장실을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해. 예.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지적하거나 했을 때 내가 제때 답을 못하면 어떡해. 예. 그다음 점심시간에 다른 애들은 친구가 다 있는데 나 혼자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0: 네.
1: 너무 좀 당황하죠.
0: 그렇죠.
1: 이런 걱정을 한다고? 이럴 수 있는데 아이는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사실 걱정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걱정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의 역설적 표현입니다. 근데
0: 네.
1: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내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한테 아빠가 너를 걱정하는 것도 네가 소중해서 요고 네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네 학교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구나 이렇게 아이의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봐주는 그런 것으로 전환시키면 좋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혹은 선생님이 무서워라고 말할 부모님들은 보통 달래거나 야단치기 바쁘지
1: 네네.
0: 않습니까? 네. 이말 속에 감추어진 아이의 진짜 수요는
1: 이해해달라는 신호이자 내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있어 나좀 봐줘 이런 표현입니다.
0: 네.
1: 예, 그러면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야 공부는 이만 힘드니? 엄마도 다 그렇게 다녔고 지금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힘든데 다니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0: 그렇죠, 네.
1: 그러면 아이는 내 감정은 틀렸나 보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0: 네.
1: 네,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때 진짜 아이의 마음의 욕구는 해결책이 아닌 첫째 공감을 원합니다.
0: 공감을,
1: 네,
0: 네.
1: 학교 가기 싫구나. 엄마도 새 직장 가기 전날 그런 적이 있었어. 어떤 점이 가기 싫은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말 속에는 내 감정을 인정받고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나 이런 감정 좀 알아봐주고 내 고민 함께 해줘요. 이런 아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섭다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이 아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실 때 심장이 쿵쾅거려요. 예, 제가 틀리면 혼날까봐 두려워요. 이런 공포가 대체적으로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0: 네, 저희 어릴 적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1: 네. 그래서 사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서 엄마랑 함께 조금 더 나눠보면서 결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의 속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정서를 번역해주는
0: 네.
1: 번역가가 됐을 때 아이도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마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서는 긴장하고 또 두려워. 네.
1: 네, 그래서 낯선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학교의 새로운 규칙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일 거야.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들의 뇌에는 편도체가 공포 중추처럼 활성화돼서 작은 변화도 엄청 큰 위험으로 커지게 합니다. 느낌을.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자극이 와야 되는데, 얘네한테는 모든 자극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험으로 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수업 발표할 때, 한 학생은 선생님 목소리가 커서 너무 놀랐지만, 저분이 정이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똑같이 한 반인데 나는 선생님이 나를 야단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 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성향보다 가정에서 새로움에 대한 대화 방식을 어떻게 해줬냐. 예, 그러면 적응형 아이들은 거절을 당해도 에 내가 오늘 운이 없었나 보다. 다시 내일 다시 해보면 되지 이렇게
0: 네.
1: 생각을 해요. 그런데
0: 긍정적으로,
1: 그쵸? 근데 취약한 아이들은 나는 절대 못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안 됐을 거야. 네,
0: 좌절을 하는군요.
1: 그쵸? 예, 그래서 결국 적응의 핵심은 실패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길러지는 심리적 근육입니다.
0: 네, 그래요. 성인들도 이직을 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면 그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 뭐 아이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만, 만약 학생이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다면 그럼 부모님은 어떤

0: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1: 네, 부모님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보다는 네. 우리가 위험할 때 제일 필요한 게 피난처고 도피처고 안식처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안전기지 역할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학교를 갈 때 학교를 가는 물리적 지도도 함께 그려보고 시뮬레이션을 네. 해주는 겁니다.
0: 네. 네,
1: 그리고 특히 내향성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화장실 위치도 그림으로 함께 그리고
0: 네.
1: 네, 그리고 또 혹시나 너가 아플까 봐 걱정이 되면 뭐 보건실 위치도 함께 네, 학교 내에 그런 지도를 같이 보기도 하고
0: 네.
1: 네 그러면서 또 좋은 방법은 아이의 가방 안에 특히 저급학년 1, 2, 3학년 저학교 금방 붙은 아이들에게는 가방 안에 가족 사진을 작은 걸 미니를
0: 네. 네,
1: 스티커 사진이라도 챙겨서 열쇠고리처럼 넣어주면 좋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안전하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함께해 지금 학교에 같이 있어 이렇게 함께 지켜줘 이런 마음으로 예, 좀 안정을 빨리 찾아갑니다.
0: 네.
1: 그리고 처음 가는 곳은 누구나 긴장될 거야. 엄마도 그래. 예, 이런 일을 자기의 엄마의 예전 과거도 이야기해주면 아이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동지가 생겼죠.
0: 네,
1: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편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부담을 줄이자면 야, 너 오늘 학교 갔다가 가장 기억에 남은 소리는 뭐였어? 청각.
0: 네.
1: 네, 청각을 물어봐주고 오늘 친구 몇 명 사귀었어? 이런 걸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리고 아이가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네 반에 들어가면 어떤 냄새가 나? 후각 자극하는
0: 네.
1: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아이는 그걸 관찰하느라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0: 아, 네. 정신이 또 오감적으로 이렇게
1: 네.
0: 신경이 쓰이다 보면
1: 그쵸.
0: 긴장감이 조금 덜해지는군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친구는 사귀었는지
1: 네.
0: 오늘 친구랑 잘 놀았는지
1: 맞습니다.
0: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1: 네.
0: 하는데 이런 질문도 이제 적게 하는 것이 좋겠군요.
1: 네네.
0: 네. 그래요. 그 불안이 지나가는 적응기의 설렘과 긴장인지 아니면 아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호인지 부모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1: 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0: 네.
1: 네, 언제를 지나가는 적응기로 봐야 하고 언제는 전문가에게 데려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0: 네.
1: 지나가는 긴장이란 거는 학교 가기 전에 불안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0: 네.
1: 수업하다 보면은 또 괜찮아지고 네, 학교 끝난 후에는 놀이에 집중도 할 수 있고
0: 네. 네,
1: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증상이 감소되는데 2, 3주 안 안에 자연 감소되면 이거는 지나가는 긴장입니다.
0: 네.
1: 2, 3주 안에.
0: 네.
1: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4주 이상 연속 지속되면서
0: 네.
1: 증상이 악화되거나 일상 기능이 붕괴되고 사회적 위축이 심해질 때 어울리지 못하고
0: 네.
1: 이런 위축이 심해지거나 잠, 수면이나 식사 패턴에도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초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적응 못하는 애들이 밤에 야뇨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실수하는 애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신체 증상이 등교 여일과 정확히 일치해서 주말엔 멀쩡할 때.
0: 네.
1: 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회피 행동을 해서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수업 거부를 하거나 그 10분 동안 휴식 시간 있죠.
0: 네.
1: 휴식 시간에 운동장에 가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런 것이 4주 이상 연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래요. 아이가 등교만 하면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할 신체적 문제인지 아니면 집에서 휴식과 위로가 필요한 심리적 신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1: 네, 좀 시간과 맥락을 봐야 됩니다.
0: 네.
1: 아산 아프고 등교한 후 한두 시간 내에 호전이 되면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예, 다른 큰 증상이
0: 네.
1: 너무 별로 명확히 고중학생들은 머리 아프다는 학생이 엄청 많아요.
0: 머리 아프다.
1: 네.

0: 그래서 병원에 가서 머리에 MRI나 CT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때다 이롭다는데 얘는 왜 이럽니까? 얘가 꾀병하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1: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0: 꼭 심리과를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심리적 신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 한 엄마가 아이의 배앓이로 병원 세 군데를 돌았습니다.
1: 네.
0: 근데 다 이상이 없다 하더래요.
1: 네.
0: 그 상담 결과는 이 아이가 체육 시간에 줄뛰기를 했는데 줄뛰기를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서 놀림을 받았대요. 근데
1: 네.
0: 그 후로 체육 시간만 되면 긴장이 오는 겁니다.
1: 긴장을.
0: 하는 거래.
1: 네.
0: 지금 어떤 걱정하고 있는지 엄마와 이야기 해보고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해볼까? 이랬길래 말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오면 되잖아.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말 시키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눈으로 한번 보고 오는 걸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캐릭터 같은 그런 필통을
1: 네.
0: 가져가게 해주거나 그런 것을 입고 옷이나 이런 것을 입고 가게 해주면 아이들은 신기하면은 저급한 아이들은 다 와서 말 걸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관심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야, 누구처럼 친구 좀 많이 사귀어야지.
1: 네.
0: 비교하지 마셔야
1: 아, 비교하지
0: 합니다.
1: 말고요.
0: 예. 그리고 오히려, 야, 너는 너네 반에 어떤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 예, 이런 질문이 아이의 마음을 좀더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친구 사귀기는 속도가 아닌 방향의 문제이며 아이의 사회적 자존감은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명이 가벼운 그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보다 힘이 더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속도를, 천천히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그래요. 이런 경우는 소학교뿐만 아니라 고중에 가서도
0: 네.
1: 네, 입학하고 나면 생기는 경우도
0: 네네,
1: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고중에서도 문제 많죠. 네.
1: 그래요. 방학 동안 멀어졌던 친구들 혹은 새로 만나야 하는 반급의 또 친구들,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꼭 친해져야 해라는 압박 대신 그 건넬 수 있는 심리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아이에게 꼭 친해져야 해 하는 압박은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야, 네가 편한 사람을 찾는 게더 중요해.
1: 편한 사람,
0: 예,
1: 네.
0: 편한 사람. 그리고 친구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고, 친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야. 네,
1: 네.
0: 꼭 있어야 되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친구는 선택이야. 그리고 너의 진짜 모습을 봐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가정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친구가 좀 많으면은 이 아이가 가서 적응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그런
0: 네.
1: 경우가 있죠. 네.
0: 근데 외향적인 애들은 친구가 많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실제적으로 누구랑 다잘
1: 잘
0: 지내요. 근데
1: 어울리니까,
0: 내향적인 애들은 그게 아닙니다.
1: 네.
0: 단한 명이라도 친한 친구가 있으면 성공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친구 만들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오늘 반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상황에 웃는지 한번 찾아봐봐.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데
1: 네.
0: 학교에 가서 다른 뭔가를 가벼운 걸 관찰해 합니다. 이것이 아이의 사회적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를 이야기해주고 진짜 친구가 그냥 한 명이어도 네 인생은 성공이다. 이걸 강조해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친구 사귀기에 급급해서 상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불합리한 요구도 들어주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0: 네.
1: 부모가 알려줘야 하는 친구 사귈 때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네, 이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1: 네.
0: 아이의 경계와 상호성 원칙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1: 네.
0: 네, 첫째는, 너가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해도 돼. 거절 연습부터 배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친구랑 싸우지 마. 네, 이거부터 자꾸 합니다. 근데 싸우고 안 싸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나를 보호해야 안 싸우죠.
1: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거절부터 배워주셔야 하는데 거절을 역할극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서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0: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너가 건강한 관계, 건강한 친구 많이 만들고 싶지? 그러면 거절을부터 배워야 돼. 알려줘야 됩니다.
1: 거절하는 방법.
0: 네. 네. 그래서 숙제를 또 학교 다닌 애들 보면 어떤 애들이 숙제를 베끼자고 한대요.
1: 아,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럴 때 또 아이가 당당하게 나는 숙제를 내 숙제는 내가 하는데 이것을 빌려줄 수는 없어. 네 숙제는 너가 하는 것이 학생의 임무인 것 같아.
1: 아, 네.
0: 이거는 확실하게 거절하는 당당함을 아이한테 배워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계속 양보하면 그 관계는 친구가 아니야.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일방적 희생은 우정이 아닙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아이가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양보하는 것은 꼭 마치 버스 정류장과 같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고 마음 때리죠. 그러지만 정류장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누군가 너를 그렇게 그냥 가치 없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일방적인 희생은 우정이 아니라고 알려줘야 되고 세 번째는 진짜 친구는 네가 아니요, 싫어 했을 때도 떠나지 않는 친구야.
1: 네,
0: 이 원칙을 알려주면서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상대가 떠난다면 그 친구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 네. 새로운 학기에는 또 새로운 선생님과의 관계 형성도 중요한 순간인데요. 새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0: 네, 인간 대 인간으로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는 것은 사실 두 번째 부모 같은 존재를 만나는 일입니다.
1: 네.
0: 예, 개학 후 한 2주간은 아이한테 선생님의 패턴을 관찰하라고 해보면 좋습니다.
1: 아, 선생님의 패턴이요?
0: 네. 선생님의 목소리 톤, 칭찬하는 방식, 화내는 패턴, 옷 입는 스타일, 음식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해서 인간적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1: 네.
0: 선생님이 점심에 무엇을 드시는지, 선생님 가방 안에는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이런 데 관한 것을 좀 호기심 갖게 하고 선생님을 평가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그냥 보는 그런 시각을 아이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가갈 때는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연습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 질문하는 것도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부모는 선생님께 아이가 선생님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선생님께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야 아이랑 선생님이 잘 서로 상호 간의 기대를 갖고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학기 새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아이와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0: 네. 새 학기가 되면은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가 잘 가서 적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불안하게 되고 아이들은 아까 또 현재의 그런 불안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게 되는데 부모님은 완벽한 보호자가 되겠다는 환상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의 속도대로 방향만 올바르게 해서 천천히 함께 곁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는 동행자의 역할만 잘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에 가서 잘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답을 주기보다는 아이들의 생각을 많이 열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질문들을 좋은 질문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또 새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부모님이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네.
1: 부모님이 옆에서 많은 힘이 또 돼줘야겠네요.
0: 네.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새학기 부모님과 또 아이들이 겪는

0: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 학기 적응의 핵심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조절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안을 걷어내려고 조급해하기보다 오늘 우리 아이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는 사실에 집중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적응을 돕는 출발점입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그릇된 관념을 공동으로 배격하고 인류의 왕대를 방해하는 정신적 장벽을 공동으로 타파함으로써 각종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사람마다 문화의 자양분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 좋고 물 맑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지구촌은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이자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유일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떤 사람들은 지구 밖의 우주 공간에서 인류를 위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고 있지만 이는 아직 아득한 꿈에 불과합니다.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도 인류는 여전히 지구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어떻게 해도 바꿔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후손을 위해 이 지구촌을 공동으로 잘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 공존하는 리념을 견지하고 생명을 대하듯이 생태 환경을 대하며 자연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지구촌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생태 환경이 입은 온갖 상처를 공동으로 치유하고 조화롭고 살기 좋은 인류의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갖고 나감으로써 자연 생태가 회복되고 사람마다 모두 록수청산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세계 구도도 변화하고 발전 구도도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 여러 정당은 모두 시대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고 인류 진보의 대세를 파악하고 인민이 공동으로 기대하는 바에 순응하며 자체의 발전을 국가, 민족, 인류의 발전과 긴밀히 결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원대한 뜻을 품고 과감히 책임지며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착안하고 전 국면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착안해 시대적 사명을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고 군중의 욕구를 정당의 리념, 취지, 목표로 전환시키며 실제에 부합되는 실시 방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는 세계 각국 인민이 보편적으로 참여해야 구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민족, 신앙, 문화, 지역의 인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합니다.

압박하는 위협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위대한 꿈을 실현하자면 각측의 지혜와 역량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다양한 측면으로 지혜를 모으고 실천 속에서 경험을 총화하고 사고방식을 모색하고 사상을 승화시키고 원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각양 국가의 정당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밀접히 협력하면서 신형의 국제관계에 기초해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류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따라 배우고 참조하는 신형의 정당 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모색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국제정당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합니다.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 저와 함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하얗게 센 머리를 레이스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에서 늘어진 폭넓은 리본 두 가닥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주위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하이디예요. 하지만 로텐마이어 씨는 아들 하이드라고 불러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로텐마이어, 이 아이가 하이디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부르도록 해요. 할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기분이 아주 나빴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클라라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할머니는 로텐마이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이디는 어디에서 지내요? 뭘 하면서 보내지요? 자기 방에 있습니다. 얌전히 공부나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항상 터무니없는 말썽만 일으키지요. 그렇게 방에만 있게 하니까 터무니없는 말썽을 일으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이디를 내 방으로 보내요. 예쁜 책을 선물로 줘야겠어요. 당치도 않습니다, 큰마님. 그 아이는 아직 글자를 모른답니다. 그거 이상하군. 글을 읽지 못한 나이로는 보이지 않던데. 글자를 모른다면 그림만이라도 보여줘야지. 할머니는 정말로 하이디가 로텐마이어가 말하는 그런

어떤 아이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불려온 하이디는 책에 그려진 멋진 그림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책장이 넘어가는 동안 하이디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더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디가 울음을 터뜨리게 한 그림은 아름다운 녹색 목장에서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서는 양치기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햇살에 쌓여 있습니다. 그림 속의 해님은 마침 언덕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이디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합니다. 하이디, 울지 마라. 이걸 보고 뭔가 생각이 난 모양이구나. 이 그림에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단다. 나중에 들려주마. 자, 이제 눈물을 닦거라. 하지만 하이디는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상냥하게 말을 걸며 하이디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책을 주마. 이 양치기와 양, 염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그 이야기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는 늘 저녁 노을이 물든 바위와 산과 들판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이디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낮춰 울곤 했습니다. 그런 하이디의 모습을 할머니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이디에게 물었습니다. 하이디, 무엇이 널 그렇게 슬프게 만드는 거니?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다, 하이디. 이렇게 해보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은 기도를 해보는 거야.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할머니의 말에 그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하이디는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기도해도 돼요? 그럼. 할머니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하이디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클라라의 선생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할머니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하이디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정말 잘 됐군요. 할머니는 기뻐서 싱글벙글하며 공부방으로 갔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책 속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마치 살아서 춤을 추고 뛰놀고 있는 것처럼 재미있게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때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뇌의 특성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즉,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네, 자신은 괴로운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 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쿠로노카소의 사랑의 바보였던가 이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 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자 가수의 살구나무 듣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른이 됨에 따라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고 여러 정보에 조종당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작은 상식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라는 자기 방어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느새 부정적인 뇌, 부정적인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네, 이미 만들어진 부정적인 뇌도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고 인식하여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뇌,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될수 있으니까요. 즉, 부정적인 디스크를 꺼내고 긍정적인 디스크를 새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뇌와 좌뇌를 관장하는 대뇌 신피질 안쪽에 있는 감정뇌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마음은 이미지나 사고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요. 감정뇌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랍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의 향기 다음 곡 듣겠습니다. 김미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편지.

네, 감정뇌가 좋은 상태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감정뇌는 항상 쾌와 불쾌를 오가면서 움직이죠. 저는 이것을 진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엄격한 수행을 거듭한 사람도 모두 불쾌를 경험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쾌해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불쾌해집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한 쌍으로 괴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진자의 폭이 커지므로 그 일을 완수했을 때는요, 커다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 진자의 폭이 적어서 커다란 성취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쾌하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쾌가 커지니까요. 포인트는 불쾌해졌을 때 순간적으로 쾌로 바꿀 수 있는 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감정뇌가 불쾌로 치우쳐졌을 때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쾌해지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뇌에게 말해 보십시오. 네, 언어 중추인 좌뇌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요, 연동되어 있는 우뇌에서도 이것을 상상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 사랑 다 바쳤나요?

내 감정뇌가 불쾌해졌을 때 동작 하나를 바꾸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쾌해졌을 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요, 뇌가 부정적 착각에서 긍정적 착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가 일부러 가혹한 장거리 마라톤에 도전하고 등산가가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산을 과감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불쾌하면 불쾌할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상황을 즐깁니다. 고생을 즐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내거나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생을 싫어하고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것은 불쾌의 상태로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상사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환경을 바꿀 수 없어서 할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네, 소극적 자기 희생인데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죠. 당연히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고생을 즐기면서 진심으로 적극적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몇십 년이나 부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리라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뇌는 참 재미있어서요, 순식간에 착각에서 깨어나거든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들로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부정적 착각을 계속해왔던 사람도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迪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马。

0: 二四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纵横。

给他，把他的依靠当作回报，即使他无力向你去哪，最后还是见你泪中带笑。你看不到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